정확하게 만들어져 있는지 가만히 돌아봐야겠습니다. 혹시 나를 찌른 가시가 밉다고 내 안에서 더 날카로운 가시를 키워서 또 다른 사람을 찌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장미의 잎사귀처럼 싱싱한 용서와 사랑의 말씀을 건네십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충만해야 다시 가시로 찌르지 않겠죠? 지선 송경민의 찬양 함께합니다.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찬송가 이어졌습니다. 장민엉꿀 이야기하면서 모닝프레이즈 문을 열었는데요. 돌아보면 참 무수히 그리고 또 무심코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 우린 참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그렇죠. 내 안의 가시가 더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서 다시 찌르지 않기 위해서는 더 큰 주님의 사랑에 집중해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아름다운 꽃잎이 나고 또 멋진 잎이 무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캠브리지 싱어즈의 영어 찬양 그리고 수원 시립합창단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이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나의 찬미에 이어서 영어 찬양 백투더바이블 뮤지션의 음성으로 함께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 속에 내 안에 가시는 것 꺼내고 주님의 부드러운 꽃잎을 피워내는 향기로운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울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찬양 함께 하시고요. 연주 찬양 이어드립니다. 모닝프레이즈 저는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0: 영혼의 삼터 오늘 이 시간은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1: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회생활, 성령 충만한 사회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성령 강림 주일을 보냈거든요. 과연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특별한 경험을 하고 이상한 체험을 하는 사람인가? 그것이 아니라

삶의 일상의 자리, 가장 위기의 자리에 찾아오는 시험과 환란에 어떻게 대응하는 사람인가, 어떻게 반응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주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한밤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라고 했죠. 한밤중은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고 했어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렸죠. 메인 것이 다 풀어졌어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람이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찬송하는 사람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였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의 마지막 목적지는 영혼 구원입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성령 충만이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한 로마인 병사 그 간수와 함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가정까지도 함께 구원을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이렇게 우리에게 매 시간 가능하고요, 모든 일 가운데 가능하고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우리가 알아봤는데, 이제 오늘은 과연 이 성령 충만이 우리의 월요일에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는 거예요. 주일까지는 괜찮아요. 우린 다 성령 충만해 보여요. 여러분, 옆에서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충만한지. 예,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굉장히 성령 충만합니다. 적어도 한 요쯤 되면요, 아까 찬양부터 시작해서 막 이렇게 왔잖아요. 모든 것 할 수 있네. 굉장히 충만해 보여요. 예,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딱 월요일이 되면, 아이고 직장 가기 싫어라, 아이고 출근하기 싫어라, 아이고 또 애들 뒤치다거리 해야 되네. 우리는 일상으로 돌아가면 그 순간부터 다시 쫙 쳐져요. 김빠진 시금치가 되어버려요.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회생활은 과연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먼 걸까? 성령 충만은 그냥 교회에서나 하는 거지 우리의 직장은 견디는 자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는 버티는 자리인가? 오늘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에게는 모세가 너무 멀어요. 모세쯤 되면, 아이고 그러면 할 수 있겠지. 다윗도 멀어요. 아, 왕이니까 뭐 왕이 뭐 윗사람이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하겠지. 우리 모세나 다윗쯤 우리 와닿지 않는데, 한 중간쯤 되는 선배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사회생활의 선배, 믿음의 선배가 하나 있으면 참 우리가 따라가기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를 한 명 보여주십니다. 성령 충만하여 사회생활을 한 사람, 우리도 열심히 하면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한 발 앞서가는 선배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오바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볼 텐데, 오늘의 세 번째, 이 세 가지 핵심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업과 본업이 충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생업과 본업이 충돌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업과 본업이 어떻게 다르죠? 생업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직장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입니다. 어떤 분은 학교이고 어떤 분은 가정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현재 일터가 내 생업이죠. 내가 월급 받는, 먹고 사는 나의 직업이 생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업은,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되는데,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을 영광하롭게 하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 참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은 거죠. 나의 삶의 현장에서의 생업은 정말 치열한데, 경쟁인데, 돈 한 푼 때문에 정말 일을 악물어야 되는데, 나의 본업은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내는 것이, 이게 마치 충돌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거 충돌하지 않고 잘 화합을 누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 본문 열왕기상 18장의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디아를 불렀으니 이 오바디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본문은 굉장히 놀라운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아합, 이 아합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의, 남북으로 나뉜 북이스라엘의 제일 악한 왕입니다. 아카디 악한 왕, 아합 왕, 그러면 정말 믿는 사람들이 이를 갈아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850대 1로 갈멜산 전투를 할 때, 그때 850명 끌고 왔던 그 악한 왕이 아합이고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나봇을 죽여버린 왕이 아합이고요, 그 안에

이세벨은 최고의 악녀고요. 아합은 최고의 악한 왕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악한 왕의 왕궁 맡은 자 오바디아면, 왕궁 맡은 자면 이 당시에 국무총리급입니다. 왕궁의 모든 살림을 맡은 사람이에요. 왕의 가장 측근이고 입에 혀와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합의 그 최측근이고 전권을 휘두르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 오바디아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충돌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의 생업은 아합 왕 가장 악한 왕의 최측근인데 그의 본업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예요. 그냥 경외도 아니에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예요. 와, 이게 여러분 부딪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한마디가 뭘 보여주나요? 우리의 사회생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사회생활이, 우리는 여호와를 지극히 섬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자리는 어디예요? 아합의 왕궁일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 정말 저런 상사를 내가 믿고 저런 사장님을 믿고 저런 동료들을 믿고 내가 일을 해야 됩니까?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가 참으로 어려운 삶의 자리일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오바디아를, 여호와를 지극히 섬기는 그 오바디아를 악한 왕 아합의 궁전에 보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요? 왜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오바디아 입장에서만 보면 억울한 일이죠. 나는 이렇게 선한데 왜 저런 악한 왕을 섬겨야 될까?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있는데 저렇게 믿음 없는 사람을 섬겨야 되는 이유가 뭘까? 되게 불합리해 보이고 이게 악해 보여요. 그런데 입장을 바꿔놓고 보세요. 아합의 입장으로 보세요. 아합의 입장이 되어보면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왕인데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데 내 옆에 악한 놈들만 가득해야 돼요? 아니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어야 돼요? 두 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 우리가 내 입장에서 보면 아합이라는 왕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 너무 나에게 어울리지 않지만 도리어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오바다는 너무나 필요한 사람이에요. 반드시 내 옆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지만, 나는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형통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합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시야를 더 넓혀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넓혀봅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왕이 형편없어요. 우상 숭배해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면 그런 왕의 백성들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얼마나 그 나라는 산으로 갈까요? 얼마나 힘들어질까요? 그런데 그러한 나라의 총리 대신이 여호와를 지극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행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내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말이 안 되지만, 그러나 점점 시야를 넓히면 넓힐수록 아,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의 궁전에는 반드시 오바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오바댜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오바댜가 끊임없이 아합의 궁전 안에서 도모하고 그 일을 해내야만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어쩌다 이런 회사를 다니고 있나가 아니고요.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에 시집을 왔나, 어쩌다가 이런 아이들을 낳았나가 아니고요. 이런 가정이기에, 이런 직장이기에, 이런 삶의 자리이기에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그 자리에 내가 있을 때 정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아합 같은 사람 맨날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출근하기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그럼 출근할 때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예, 입으로만 하셨어요? 소리는 안 냈어요? 라고 하셨어요. 예, 맞아요. 나빠요. 여러분, 기분 나빠요. 돈 때문에 치사하게 내가 저런 사람 비위를 맞춰야 되고 저 사람 말 들어야 되고 지시를 따라야 되고 나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기분이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렇죠, 당연히 나쁘죠. 그러나 그 기분 나쁜 게 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기분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 기분을 보지 않아요. 그런데요, 태도를 봅니다. 태도를 보고 우리의 태도가 당연히 우리의 기분이 반영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면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반항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좋게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막 예수 믿는다는데 교회 다닌다는데 왜 저래? 사람이 왜 저래? 왜 저렇게 사람이 꽉 막혔어? 사실 왜 저렇게 말이 안 통해? 왜 이렇게 저 사람 무신경해? 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르다는 거 인정합니다. 근데 다르다는 건 뭐가 다른 거예요? 기분이 다른 거예요. 기분과 성격과 기질은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태도가 달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태도는 성실해야 하고 태도는 예의 바라야 하고 태도는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직장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합의 궁전 안에 있지만 나의 기분은 태도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겠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통제의 이분법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분리하라고 그랬죠. 자, 마음에 들지 않는 상사의 저 말과 행동은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우리 회사의 분위기 내가 한꺼번에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태도입니다. 그것이 오늘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방식입니다. 오늘 내가 나의 상사를 대하는 것, 나의 동료를 대하는 것, 내가 오늘 고객들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내가 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지극히 섬기는 오바데로서 내가 오늘 서 있는 이 아합의 궁전에서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대할 것인가, 이건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돈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돈이에요. 돈이 되면 웃고 돈이 되면 달려가고 돈이 안 되면 찡그리고 돈이 안 되면 외면해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자리에서 예의 바르게 웃으면서 먼저 웃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베하다가 아방 아우 저거 왜 저래, 아우 정말 말도 안 되고 저 맨날 엉뚱한 소리나 하고, 이게 기분이 태도로 드러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아마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결정적인 순간이 등장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볼까요? 같이 시작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압니다. 자,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의 상사, 우리의 사장님, 우리의 윗사람을 잘 섬겨요. 그러나 그가 참 주인은 아니에요. 나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본업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나의 본업이니까 나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자, 그분을 알 때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나의 참 주인께 봉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이세벨이 누구죠? 아합의 왕비입니다. 이세벨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데, 여러분 엣바알, 바알도 귀신이고요. 이세벨의 벨도 귀신이에요. 즉 귀신 섬기는 집의 딸, 귀신 딸 귀신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비로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러니 이세벨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싫겠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들을 다 멸할 때, 다 죽여버리겠다,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할 때 오바댜가 어떻게 했어요? 선지자 100명을,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겨서 떡과 물을 먹였다. 그들을 숨겨주고 보호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00명을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네요. 100명씩 맨날 먹게 되고 그러세요? 이분들 대단한 분들이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형님 5명 가져갔는데도 와 신경이 얼마나 쓰이는지, 5명 딱 이틀 있다 갔는데 와 그 먹고 자고 일정이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5명도 그런데 50명씩 두 굴에 100명을, 와 여러분 이 정도 하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됩니까? 게다가 50명을 나 혼자 먹일 수 없잖아요. 사람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일꾼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게다가 더 중요한 거, 선지자 100명의 명단을 어디서 구해요? 그리고 그 100명을 어디서 데려와요? 그러려면 여러분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바댜는 하나님이 왜 나를 아합 왕의 왕국 맡은 자로 세우셨는지를 분명히 기억한 것입니다. 지금 이세벨이 선지자들 다 죽이겠다고 나올 때, 이때 가만히 있으면 선지자 다 죽어요, 없어져요. 그러면은 여러분 엘리야 혼자 아무리 잘라도 못 싸워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남은 자가 7천 명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그 7천 명은 어떻게 준비된 것입니까? 이 오바제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직에서 그의 물질과 그의 권력과 그의 힘을 이용해서 선지자들을 보호한 거예요. 보호해서 숨겨서 겨우겨우 그들을 살린 것이 결국은 엘리야에게 남은 자 7천 명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떡과 물을 먹였더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이 엘리야가 나중에 850명과 싸워서 이기긴 하는데 완전히 소진해서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그에게 먹이시죠. 게다가 과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십니다. 이 먹일 때 까마귀를 통해 먹일 때와 과부를 통해 먹일 때 이 단어가 똑같이 쓰였어요. 떡과 물을 먹였더라가 원어가 똑같이 쓰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셋 다 말이 안 돼요. 어떻게 까마귀가 사람을 먹여요? 어떻게 가난한 과부가 선지자를 먹여요? 그리고 어떻게 아합의 왕국 맡은 자가 선지자 100명을 먹여요? 셋 다 말이 안 되는데 가장 말이 안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바로 이 본문이 가장 말이 안 되죠. 어떻게 아합의 사람이 아합의 충신이 선지자 100명을 살릴 수가 있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그래 내가 그 말이 안 되는 일에 참 주인이다. 너희 삶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됐을 때 너희를 떡과 물을 먹이고 너희를 살리고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구원하는 그게 참 주인인 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참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왜 그 직장에 있나? 여러분이 왜 그러한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일하게 되는가? 반드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할 그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바댜가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야, 내가 이거 때려쳐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건 내가 정말 월급 받자고 이 자리에 있는 게 맞는 건가? 매일매일 매시간 갈등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날 이때에 오바댜가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나의 참 주인께서 나를 여기에 심으셨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물질을 주시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사랑을 붙여주시나 왜 우리를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시나 여러분 그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켜내세요. 어렵게 올라가셨죠? 악으로 깡으로 지키지 마시고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에서 주를 영화롭게 하는 바로 그 자리. 여러분 준비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자리도 소용없어요. 그 자리까지 어떻게 갔든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이 준비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할 준비를 지금부터 여러분 해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요 바로 이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맡겨주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자 과연 그러면 오바댜가 내가 선지자 100명 먹어야 되니까 왕이요 저 좀 쉬겠습니다. 저 찾지 마십시오. 저 일 못합니다. 이랬을까요? 아마 더 열심히 섬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오바댜를 신뢰했죠. 100명씩 먹이는 그 돈과 권력을 그냥 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드리라 하고. 이게 뭐냐면 3년 동안 기근이 있었어요. 아합이 너무 악하니까 하나님 엘리야 보내서 야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거야. 이슬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가뭄이 들었잖아요. 그때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아합이 오바댜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얘들아 얘야 나와 함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내로 가자. 혹시 그러면 물이 있을 줄 알겠냐. 자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하러 둘이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해요. 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이 중요한 일, 이 나라를 살리는 이 중요한 일을 할 때 이스라엘이 넓으니까 함께 가면 너무 멀어, 너무 오래 걸려요. 둘을 나눈 거예요. 나눠서 아합이 한쪽을 가고 오바댜가 한쪽을 갑니다. 즉 아합은 자기가 가는 거랑 똑같이 비중을 나눠서 오바댜를 보낸 거예요.

네가 가는 그 길은 왕이 가는 것이다. 똑같다. 내가 가는 그 길을 네가 가는 것이다. 여러분, 오바댜가 얼마나 큰 책임감 가지고 왔겠습니까? 아합이 자기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처럼 똑같이 힘과 똑같이 비중을 씌워두는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로 여러분들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볼까요? 시간 약속을 잘 지키셔야 돼요. 우리 직장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꼭 어느 교회든 무슨 타임이 꼭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예, 땡땡 교회는 땡땡 타임이 있고요. 딩동댕 교회는 딩동댕 타임이 있어요. 그게 30분에서 1시간 돼요. 그러니까 모임에 어디 가자 그러면 제 시간에 출발을 못해. 8시에 가자 그러면 8시 반, 8시 40분, 50분이 걸려요. 그게 땡땡 타임이에요. 제가 있던 모든 교회 다 있었어요. 제가 성명교회 오자마자 혹시 그럴까봐 30분 전에 나와 있었습니다. 모든 우리 교육은 제가 30분 전에 와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일찍 오세요. 그래서 정시에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하는가? 우리 모든 모임을 왜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 직장생활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9시 출근에 9시 가면 안 돼요. 9시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9시 출근이면 8시 반에 가서 여러분이 그날의 업무를 준비하시고 8시를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게다가 중간 보고 잘 하십니까?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 라고 묻기 전에 먼저 이 일은 이렇게 되고 있고 이렇게 지금 추진되고 있고 이런 보완이 필요하고 오늘 여기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라고 먼저 보고 하십니까? 여러분, 표정이 예, 나는 보고를 받는 사람인데 이런 표정인데요. 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직장생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정말 간혹 있어요. 하나님은 열심히 믿는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직장에서는 시간 약속 잘 못 지키고 보고 제대로 안 하고 일 마무리 잘 못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해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맡겨진 일을 끝까지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일을 적당히 할 수가 없고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죽게 하듯이 그렇게 우리의 직장 생활을 여러분 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회사에 있느냐, 내가 왜 이 가정에 지금 소속되어 있느냐, 내가 왜 이 교회를 다니느냐, 얘가 여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대답 시작.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쩌다가 내가 이런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고요, 어쩌다가 이런 집에 내가 시집 와서 이런 아이를 낳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산에 내려온 지가 11년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혹 의아해 하십니다. 서울 사람이, 서울에서 나고 자라고, 서울에서 공부하고, 서울에서 사역한 사람이 왜 부산에 내려와서 이렇게 오래 있느냐. 오래 있기는 하나님 보내주셨는데 끝까지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자리가 저희 자리고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린 다 출신이 달라요. 어떤 분은 김해에서 오셨고, 어떤 분은 남해에서 오셨고, 어떤 분은 진주에서 오셨고, 어떤 분은 포항, 울산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산 성민교회의 가족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신 자리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보내셨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럼 나는 지금 이 일을 왜 합니까? 오늘 찬양대 왜 찬양하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오늘 찬양팀 왜 일찍부터 나와서 찬양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같이 우리가 오늘 왜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까? 아멘. 다시 질문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분명하면요, 우리 직장 생활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항상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는 이직이 들어있지 않나요? 이놈의 애들 언제 때려치나, 이거 어떻게 때려쳐야 되나, 어떻게 정말 연착륙하여 내가 나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이 공동체를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보리라

0: 빠져나가 버리라. 여러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자리.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 오늘까지 괜찮아요. 내일이 딱 되면 다시 아합의 왕궁으로 갑니다. 우린 그때부터 다시 김대리가 됩니다. 박과장이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일상은 다시금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의 병원, 우리의 가정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삶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1: 영혼의 센터 지금까지 부산시 사하구 승학로에 위치한 성민교회 홍용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204-0691 성민교회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6월 5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시편 56편 4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위대하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현들을 기억하며 또 우리나라를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의미 있는 한 달을 보내길 원합니다. 6월의 첫 주예요. 6월 7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릴게요.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명지올리보이스가 찬양합니다.

세 곡 함께 하셨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명주 홀리보이스의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이어서 소프라노 정혜웅님의 광야를 지나며 뮤지컬 배우 정성화님의 오직 믿음만이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곡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추억의 복음성가로 함께 할 텐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요. 4950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 예수 이름으로 내게 강같은 평화 메들리로 함께 하고요. 이어서 험한 세상 나그네길 3927번님의 신청곡 크룩스 앨범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 가는 길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띄워드릴게요. 2075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지선님의 음성으로 충만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 주간을 맞으며의 공부영입니다. 순종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순종과 믿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지요. 참다운 믿음은 순종을 통해서만 증명이 됩니다. 자기 생명보다 더 귀중히 여기던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우리는 순종과 믿음의 바른 관계를 볼 수 있지요.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들도 살렸고 하나님의 약속 또한 이루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성취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주 일 아침 2주간 교회 절기와 또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이 시간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둘째 주일 순서 시작합니다. 예전색은 이번 주부터 녹색을 사용하게 됩니다. 예전색 녹색은 생명과 번영을 상징하죠. 이번 주간에 요한복음 20장, 요한계시록 1장, 사도행전 5장을 묵상하면서 나의 신앙과 우리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6월 7일 주일에 감리교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됐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개신교 여러 교파 가운데 감리교는 동양에서 미미교라는 이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미미는 영어 메도디스트를 한자음으로 옮긴 건데요. 이 말은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와 그의 동지들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구제활동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1840년대 중국에 전해지면서 먼저 미미회라는 이름이 사용됐고 이어서 일본에서는 미교회라는 이름을 사용했죠. 그래서 초기에 발행된 감리교 문서

해방 후에는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가 돼서 오늘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같은 날 6월 7일 주일에 서병호 장로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4년 전인 1972년 6월 7일 한국 최초로 유아 세례를 받은 분 서병호 장로님이 별세하셨는데요. 1885년 7월 7일 황해도 소래에서 한국 최초로 7인 목사 가운데 한 분인 서경조 목사님의 차남으로 태어납니다. 3살 되던 해인 1888년 4월 고향 소래에서 언더우드 목사님으로 부터 한국 최초로 유아 세례를 받게 되죠. 1893년 8살 되던 해에 서울로 올라와 당시 세문안 교회에서 직영하고 있던 영신학교에 입학하게 되고 1905년 홀로 제1회 경신학교를 졸업합니다. 학교를 졸업한 후 서병호 장로님은 한동안 고향으로 내려가 해서 제1학교와 평양 대성학교에서 교편을 잡는데요. 1909년 언더우드 목사님의 요청에 따라 모교인 경신학교에서 교사와 학감으로 봉직하게 됩니다. 또 서병호 장로님은 독립운동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1913년 중국 상해로 망명한 후 김구 선생님 등과 함께 임시정부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 일선에서 활동했지요. 그러다가 1947년 8월에 귀국한 후에는 일체 정치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 자신의 모교, 경신학교 교장과 교회 장로로 주로 기독교에 관련된 봉사활동에 평생을 진력했습니다. 주로 교육사업과 소외된 자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바치셨습니다. 그 서병호 장로님이 1972년 6월 7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6월 10일 수요일에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창립된 기록이 있네요. 지금으로부터 73년 전인 1953년 6월 10일 한국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한 장로교 인사들은 당시 서울 동자동에 자리 잡고 있던 한국 신학대학 강당에서 장로교 38회 총회를 별도로 소집하고 한국 기독교 장로회 창립을 선언합니다. 장로교는 한국 신학대학 당시 조선신학교란 이름으로 자유주의 신학교육 문제로 1947년부터 갈등을 겪어왔는데 38회 총회에서 이 갈등이 폭발해 새로운 교단이 탄생하게 됩니다. 기독교 장로회의 처음 이름은 대한기독교 장로회였는데 1961년 한국기독교 장로회로 교단 이름을 받고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같은 날 6월 10일 수요일에 지동식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9년 전인 1977년 6월 10일 지동식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목사님으로 복음교회 발전과 전통 확립에 힘쓰셨죠. 또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학장을 역임했고 복음동지회 회장으로도 수고했었는데 복음동지회에서는 자체적으로 성경 번역을 시도해 마태복음을 출판하기도 했었습니다. 복음동지회의 성경 번역은 우리나라 성경 번역 운동의 기틀을 놨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지동식 목사님은 1970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으로 수고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지동식 목사님이 1977년 6월 10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6월 11일 목요일에는 바나바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사도 바나바는 초대교회 시절 바울 사도와 함께 전도 활동을 한 분이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회심했을 때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과 사귀려고 했지만 제자들은 바울을 두려워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된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바울의 회심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나중에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일하게 되는데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사도행전 15장 이후에 바나바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바나바는 초대교회 기틀을 놓은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바나바를 기념하는 날이 6월 11일 목요일입니다.
같은 날 6월 11일 목요일에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순직한 그런 기록이 있네요. 1885년 4월 5일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이후 교육과 성서 번역 사업 등 한국 교회를 위해 일했던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지금으로부터 124년 전인 1902년 6월 11일 성서 번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에서 목포

여행 배를 타고 가던 중 안타깝게 조난을 당해 순직합니다. 1884년 미국 감리교 선교회에서 한국 선교사 임명을 받고 갓 결혼한 아내 엘라와 함께 1885년 초 한국에 와서 한국 선교회를 창설했고 배제학당을 설립합니다. 1887년 한국 성경 번역부가 생기자 언더우드 선교사님, 게일 선교사님 등과 함께 성경 구역 사업에 참여했고 1902년 목포에서 열리는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자 배를 타고 가다가 목포 앞바다에서 충돌 사고로 익사했는데요. 배가 파손돼 물이 들어오자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수영을 자대 바로 헤엄쳐 나오면 살 수 있었지만 수영을 못하는 우리나라 사람을 몇 사람 살려내고 그만 기진에 물에 빠져 목숨을 잃게 됩니다. 젊은 나이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인들을 구하다 돌아가신 아펜젤라 선교사님의 숭고한 정신을 우리는 계속 기억해야 합니다. 그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1902년 6월 11일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현재 마포구 양화진 외국인 묘지에 묻혀 계십니다. 이 주간 교회 절기 그리고 과거 한국 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FABC 초대석. 눈으로 읽는 찬양, 마음으로 부르는 고백이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글씨에 영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기록하는 제3회 청년제의 찬양 캘리그라피 전이 부산과 서울에서 동시 펼쳐졌습니다. 오늘 극동방송 특집 인터뷰에는요, 은혜로운 붓끝으로 복음을 전하는 청년제의 대표 임동규 장로님, 그리고 부산 선교팀장인 전용대 장로님 두 분 모시고 이번 전시와 특별한 찬양 콘서트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나눠봅니다. 두 분 장로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우리 임 장로님, 극동방송 방송가족 여러분께 먼저 인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번 제3회 전시회 준비로 정말 눈, 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셨는지 근황.

0: 좀 소개해 주시죠.
1: 네, 할렐루야. 저는 청년제의 말씀그라피 선교회 대표를 맡고 있는 임동규 장로입니다. 이렇게 찬양 캘리그라피전을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극동방송에 감사의 마음 전하고요. 저희가 이번에 찬양 캘리그라피전이 3회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과 이제 부산이 동시에 6월 한달 동안 진행되는 이 전시가 정말 많은 우리 청취자, 극동방송 우리 청취자님들과 전파 선교사님들에게 찬양의 은혜, 이것을 눈으로 볼수 있는 말씀그라피전, 찬양 캘리그라피전에 초대하고 싶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그러시군요. 오늘 임 장로님과 함께 또 부산 선교팀장 맡고 계시는 전용대 장로님 와주셨습니다.
2: 반갑습니다. 열심히 준비한 전시회에 많이 오셔서 감상하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단순히 글씨를 예쁘게 쓰는 것을 넘어서 글씨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을 담아내는 사역들 해오고 계십니다. 말씀 캘리그라피 사역자로 살아가시는 또이 길에 대한 어떤 특별한 자부심, 영적 보람,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우리 청년제의 대표이신 우리 임동규 장로님, 한 말씀 들려주시죠.
1: 네, 저희는 그 일반 캘리그라피랑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감성을 담아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 담는 그런 글씨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는 이제 말씀그라피라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감성적으로 쓰는 이 말씀그라피가 많은 분들에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또 대표적인 것이 저희가 3회째로 맞이하고 있는 이번 찬양 캘리그라피전인데요. 찬양은 아무래도 저희들이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찬양 사역자들의 믿음의 고백을 저희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찬양을 듣는데요. 이번에 캘리그라피전과 같이 3회째를 맞이하면서 저희가 쓰는 이 손으로 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또 눈으로 볼수 있는 은혜가 좀더 플러스가 되면서 더욱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역을 저희 성교회가 이제 3회째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1회째는 강찬과 시와 그림으로 진행이 됐고, 2회째는 동방연주가 진행이 됐고, 이번에는 저희가 3회째 김인식 목사님의 가사를 이제 쓰게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의 시간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분발해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네, 우리 장로님 직접 소개해 주시니까 가슴에 더 와닿습니다. 말씀그라피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 손글씨로 써내면서 그 안에 감성과 영성을 담아내는 특별한 사역을 펼쳐가고 계시고요. 해마다 또 찬양 사역자들의 또 찬양 가사들을 또 아름답게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벌써 3회째를 맞았어요. 우리 전용대 장로님, 제3회 청년제의 찬양 캘리그라피전, 특별히 이 부산과 서울 동시 진행되는데요. 전반적인 전시 일정, 그리고 장소 소개해 주신다면요.
2: 네, 청년제의 찬양 캘리그라피전은 서울과 부산으로 나누어서 서울에는 360일 동안 말씀 그래피를 전시하는 청년제의 아트센터에서 6월 한달 동안 전시가 됩니다. 부산에서는 우리 부산 극동방송 로비에서 한달 동안 같이 전시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전시하면서 서울과 부산을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이런 찬양 캘리그라피전이 될수 있어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0: 네. 예, 청년제의 우리 찬양, 말씀, 사역자들이 서울에만 계신 게 아니라 부산에도 많이 계시죠?
2: 부산에서도 27분의 말씀 선교사님이 활동하고 계시고 지금 이번에 작품 전시는 22분이 참여하셔서 많은 전시가 좋은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 작품에도 각자의 개성이 돋보입니다. 이번 전시 가장 큰 특징은 작품들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찬양사역자 김인식님의 찬양가사들로 채워졌다는 건데요. 특별히 김인식 씨의 찬양가사를 붓끝으로 담아내게 된 특별한 이유, 또 작업하시면서 마음 깊이 머물렀던 가사 등 특별한

0: 에피소드들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시죠.
1: 네. 아, 이번에 저희가 3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이 찬양 캘리그라피에 많은 이제 찬양 사역자들을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야곱의 축복,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와 같은 또 명곡을 부르신 또 이 김희식 목사님을 추천하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성도로서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모으는 차원에서 김희식 목사님의 찬양 가사를 또 은혜롭게 또 써서 또 우리 많은 성도들과 그 은혜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서울과 이제 부산이 이제 지금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선교사들이 이제 한 50명 정도가 지금 작품 참여를 했고요. 이제 부산은 앞전에 이제 전영도의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여 명이 이제 참여를 해서 총 한 70여 점이 이제 전국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과 부산에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70여 점이 그 찬양 가사로 찬양 가사를 말씀 그라피로 눈으로 볼 줄 아는 그런 저희가 작품으로 표현해서 이제 전시를 하고 있는데 벌써부터 전시를 한다는 것을 듣고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지금까지 야곱의 축복을 계속 교회에서 부르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곡이지 않습니까? 그 곡을 어떻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들었는지 궁금하다고 연락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은혜롭게 불렀던 찬양가사 야곱의 축복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 이런 찬양 캘리그라피전이 상당히 의미가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0: 네. 이 전시와 더불어서 또 특별한 콘서트도 마련된다고요. 특별히 이 자리의 주인공인 찬양사역자 김인식님 함께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전용재 장로님 어떻습니까?
2: 네. 김인식 장로님 목사님께서 직접 오셔서 작품화되어 있는 찬양곡들을 전곡을 다 불러주시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9일 금요일 오후 5시부터 콘서트 를 시작하는데 많이 오셔서 참여하셔서 작품도 전시한 작품들도 보시고 또 콘서트에도 참석하시면 일석이조가 될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0: 네. 저희 방송사 아트홀에서 개최가 됩니다.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 중앙로 105에 위치한 부산극동방송 아트홀에서 6월 19일 금요일 오후 5시 오시면 이 작품들 여러분 다 만나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김인식 찬양사역자님 찬양도 함께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 벌써 3회째를 맞이하기 때문에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올해는 6월 19일 금요일 오후 5시가 되겠습니다. 붓을 들고 또 이 작품을 완성해 나가기까지 매 순간 기도의 연속일 텐데요. 이번 전시 작품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또 우리 사역자들하고 같이 또 공감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시다면요. 임동규 장로님.
1: 네. 이 곡을 저희가 이제 받은 곡들이 100곡 정도가 됩니다. 김희식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받은 곡이.
0: 네.
1: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씀 선교사님들이 그 곡들을 계속 듣습니다. 듣고 또 가장 이제 나에게 이제 은혜가 되는 그런 찬양을 선택해서 그 가사를 쓰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데요. 가사를 쓰면서 눈물을 자연스럽게 흘렸다는 우리 선교사들도 있었고 그 가사를 얼마나 들었는지 아예 외우기까지 했다는 우리 선교사들도 있고 그리고 이 작품을 작업을 할 때는 또 낮 시간보다는 거의 밤 시간에 모두 잠잔 뒤에 이제 조용할 때 그때 이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때 아주 조용할 때 찬양 가사를 들으면서 말씀을 쓰는 것, 이런 찬양 가사를 쓸 때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었나 할 정도로 되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토록 우리가 늘상 들어왔던 이 찬양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글씨로 썼을 때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감동으로 전달되겠다 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

0: 마음들이 전달이 돼서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1: 네. 이 방송 듣고 계신 부울경 지역의 청취자분들 그리고 이 성도님들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으로 달려오시면 6월 한 달간 말씀해 주신 이 감동적인 작품들을 현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망설이고 계신 분들 그리고 초대 말씀을 또 들으신 분들 중에서 벌써부터 심장이 두근두근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우리 두 분이 각자가 또 초대의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산 선교팀장 맡고 계시는 전용대 장로님 먼저요.
2: 네, 저희 청년제 말씀 선교사님들은 말씀만을 이제 캘리그라피로 작품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찬양 가사인 말씀에 근거한 찬양 가사를 이번에는 또 전시로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싶으신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오셔서 같이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초대합니다.
1: 네, 임동계 장로님.
0: 네네. 지금까지 우리는 찬양 가사를 이제 입으로 부르시던 찬양 가사를 귀로 듣고 은혜를 누려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찬양 캘리그라피 전을 통해서 눈으로도 손으로 우리 선교사님들이 쓴 찬양 가사를 통해서 눈으로 또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관람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과 가족들과 그 은혜를 함께 관람을 통해서 누리셨으면 좋겠다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6월 1일부터 시작된 전시가 6월 27일 토요일까지 부산 극동방송 로비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6월 19일 금요일 오후 5시 부산 극동방송 아트홀에서는요. 김희식 목사님의 찬양 직접 들으시면서 작품 모두 감상하실 수 있는 특별한 콘서트가 준비돼 있습니다. 이 전시회 콘서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위로받고 회복되기를 원하는데요. 마지막에 우리 청년제의 사역에 향후 비전과 함께 우리 부산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서 마무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임동기 장로님.
0: 네. 저는 지난주에 중화권 복음화를 위해서 중화권 말씀그라피 복음화를 향한 열정으로 대만을 방문했습니다. 일주일간 대만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한 50분 가까이 되시는 선교사님들을 뵙고 왔는데요. 이 말씀그라피 그러니까 손으로 쓰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은혜롭게 나의 믿음의 도구가 되지만 많은 우리 믿지 않은 자들에게 복음으로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선교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고 왔고 또 공감하고 선교사님들과 공감하고 이 사역을 앞으로도 중화권 복음화로 나가는데 귀히 사용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극동방송에서 이번에 창사 70주년이 되어서 그 은혜의 날들을 이제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이 전파 선교를 통해서 이런 중국과 또 먼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도 이 전파 선교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있는데요. 그 역할은 귀로 듣고 또 은혜를 이렇게 전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계기를 만들어 주신다면 저희들은 손으로 쓰는 이 말씀 그래피를 통해서 많은 우리 동포들과 조선족들 그리고 중국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많은 분들에게도 그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우리 청취자님들과 전파 선교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이 사역이 꼭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름다운 글씨로 피어난 찬양의 고백들 이번 전시를 통해서 많은 이들의 가슴을 울리고 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방송사에서 6월 27일 토요일까지 전시가 계속된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요. 원하시는 분 누구라도 부산 극동방송으로 방문하셔서 감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셨어요. 청년제의 대표이신 임동규 장로님, 부산 선교팀장이신 전용대 장로님 두 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예배.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은 수영로 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에는 이규현 목사님이십니다. 은혜 가득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0: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 공주님 많으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덧없이 사라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면서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정의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 간, 계층 간, 세대 간으로 갈등하며 아파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세워주신 위정자들에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선과 악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지혜롭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 나라와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용노계를 사랑하셔서 지난 51년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드려지는 예배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이 갈수록 기도의 영성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며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섬기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다음 세대가 더욱 소망이 있는 교회로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다하셔서 우리 수용료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지금까지도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앞으로도 우리 한국교회를 회복하며 건강한 목회자를 세워가는 일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3대 담임 목사님 챙빙을 위해 온 교회가 한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청빙의 모든 과정이 순조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은혜롭고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시대적인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가정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의 다양한 형편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온 가족들이 주 안에서 온유하고 겸손하며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게 하셔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더해 주시며 그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주신 말씀 깊이 아로새겨 그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또 한 주일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배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시는 귀한 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7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0: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1: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은 우리의 신앙을 교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들이 일어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외적으로 기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행위에 집중을 하다 보면 우리의 내면을 살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순종인데 안으로 들어가 보면 불순종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면과 겉으로 드러난 우리 행동이 일치되지 못하는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산상수훈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전면목을 좀 들여다보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겉모양을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사람을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드러난 모습보다 이 숨겨진 내면의 모습을 늘 살펴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말에 관한 말씀입니다. 맹세와 서약을 다루는데요, 인간관계의 소통을 위해서는 말이 필요하죠.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언어의 타락이 생각보다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말은 무성한데 말의 신뢰도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말의 홍수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이 끊임없는 미디어를 통해서든지 뭐 모든 것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수 없는 그런 정보와 그리고 다양한 그런 소문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구약 율법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데요, 전통적인 가르침을 먼저 언급합니다. 33절을 보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또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구약의 전통적인 가르침을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자, 구약은 정당한 맹세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0장 20절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랬어요. 이 성경을 보면 맹세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맹세하신 일들도 있고요, 신약에서는 바울도 여러 번 맹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이 새로운 해석은 뭘까요? 34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 여러분, 언뜻 보면 이 맹세 자체를 예수님이 금지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고 맹세 자체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상 법정에서도 맹세를 거부하는 이들, 이 제세례파, 우리 기독교 역사의 제세례파, 퀘이커 교도들도 마찬가지고요,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이런 그룹들이 실제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법정에서도 맹세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맹세를 하지 말라고 하신 의미가 뭘까요? 맹세를 할 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지 말라. 이것은 맹세 자체보다 헛된 맹세를 금지하신 겁니다. 만약에 맹세를 했다면 지켜라.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라. 이 핵심은 뭘까요? 이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핵심은 말의 정직성, 말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보다 더 큰 존재의 이름을 불러들여 자신이 하는 말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신의 말만으로는 약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주장을 끌어와서, 이름을 가져와서 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을 강화시키려고 할 때 맹세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그 말에 대해서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 35절 36절을 보면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휘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나는 땅을 두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말 자체보다 말하는 사람의 내면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거짓을 위해 맹세를 남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두고 맹세를 하든 다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이다. 예루살렘은 그의 성이고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는 보좌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에 수를 세고 머리카락 색깔까지 정하신다. 어디를 향해 맹세를 하든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하나, 작은 약속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맹세를 하거나 빈말을 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되게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람을 속이기 위해 말을 과장하거나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끌어들였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과는 그 말이 거리가 멀 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만 빌릴 뿐 실상한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 그래서 종교의 이름으로 거짓을 보장하고 조장하고 거짓말을 정당화하려고 했다는 것. 결국 맹세가 진실을 보증하는 도구가 아니라 거짓말을 위한 법적 탈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맹세와 서약은 말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할 때 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고 할 때 이 맹세,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끌어와서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이나 생각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까지 빌어 맹세하는데 정작 그 말에는 진실성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운운하는데 사실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논리를 펴기 위해서 거짓 맹세로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런 맹세는 하지 말라. 그렇게. 여러분, 이 맹세를 하는 사람들의 내면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에 무게가 있다면 맹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부실할수록 말은 장황해진다는 겁니다. 맹세가 많을수록 신뢰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 맹세를 하는 이유는 뭐냐? 불신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식어가 많이 붙게 되고, 그래서 대화 속에서 맹세가 많아진다면 사실은 거짓이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죠. 나는 죽어도 나는 절대로 내 손에 장을 찢어라. 정말이다, 진짜다, 맹세코, 결단코, 절대로. 이 은혜의 과정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진실한 말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계약을 깨나 서약을 깨는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할 때 여러분들 결혼 서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상황이나 감정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언약을 지켜내는 것이 결혼 생활이에요. 어떻게 서약합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신랑 누구누구를, 아니면 신부 누구누구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래서 두 사람의 합의하에 결단하고 공적으로 서약을 하는 게 결혼식이거든요. 이 약속을 하는 것이 공적인 약속의 결혼은 두 사람만의 만남이 아닙니다. 그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갈 것을 다짐하며 공개적으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초점은 뭘까요? 사랑하는 한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요즘은요, 어떻게 하죠?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말은 그렇게 하는데 갈로치고 별일이 없는 한. 약속이 쉽게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법정에서도 위증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대가 한 말을 믿을 수 없는 세상은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진실과 거리가 옵니다.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실을 찾아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특히 오늘날 미디어가 그렇습니다. 거짓으로 가득한 이 미디어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습니다. AI도 여러분 거짓말합니다. 어떤 때는 이거 너 잘못된 거 아니야? 물으면요 AI가 답을 해요. 미안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일상의 말들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불신이 쌓여져 갑니다. 약속을 하지만 약속을 믿기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시비가 끊어지지 않는 이유입니다. 말로 소통하는 것보다 말로 싸우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느 순간 말은 소통의 수단이기보다 싸우기 위한 무기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서로 말로 이기려고 하고 이기려고 할수록 말은 더 교묘해지고 혼란스러워지게 되죠. 언어가 과격해지고 폭력적 언어가 많아졌습니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고 독설이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상대를 위해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일종의 배설의 문화, 우리들의 언어 안에 조롱과 중상 모략과 악의와 분노가 넘쳐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은 예는 예 아니면 아니요 하라는 거죠. 알면 안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라. 말을 흐리지 말라. 애매모호하게 표현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 해서도 안 되고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자신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모른 척 해버립니다.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거나 전달하는 때가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말하는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임의로 과장을 하거나 축소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5장 12절에도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주님은 명확하고 선명하게 말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화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들으면서 응 맞아 그랬다면 내가 알아들은 것 같이 반응을 했다가 나중에는 정작 모르고 대답을 했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말을 바꾸는 것이고 그것은 진실하지 않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화를 하다 보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스가 예스가 아니에요. 예스를 할 때 뉘앙스까지 읽어야 됩니다. 때로는 노인지 예스인지 알 길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언어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죠. 주님이 가르치신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맹세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맹세와 서원을 해야 믿을 정도가 되었다면 이미 문제가 많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가볍게 하는 말이 거짓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말을 돌려 말할 때 뭐예요? 나 오늘 바빠. 다음에 만나자. 여러분 신자들끼리 하는 단골 거짓말이 있습니다. 누군가 부탁을 받았을 때 부탁을 들어주기가 싫을 때 기도할게. 여러분 정직함은 일상에서 작은 곳에서부터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극심한 불화를 겪고 있습니다. 갈등사회입니다. 우리 서로를 의심해요. 무슨 말을 해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 의심부터 하고 시작합니다. 가까워지기 너무 어려운 거죠. 우리는 대화를 할 때도 자신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가도 부자지간이 싸우고 부부가 나누어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소통이 안 되면 서로의 차이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관계는 이미 단절된 관계. 바벨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은혜의 혼란이었습니다. 말이 안 통하자 분열이 찾아왔고 더 이상 성을 싸울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뒤죽박죽되는 순간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말이 말 같지 않은 세상은 이미 혼란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언어가 필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한 말을 사람들이 믿어주는가 하는 거예요. 정인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말에 대해서 보증을 해주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죄인들이요. 그 죄인들의 오염이 이 혀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3절로 14절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인간의 죄의 독성이 어디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옵니다. 오늘 보니까 목구멍, 혀, 입술, 입.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진실을 요구해도 불가능해요. 세상은 진실을 얘기하기 어려워요. 원천적으로 언어의 오염이 온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는 세상, 이건 너무 당연해요. 성경이 정확하게 현상을 얘기합니다. 세상은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의 아비 마귀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실체는 거짓말입니다. 성경의 진단이에요.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예요. 지배하는 체제가 거짓이라는 겁니다. 이 거짓말쟁이로 가득한 세상은 조금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조금의 진실, 그러나 대개는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모든 것은 당연히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의 구조, 때로는 뭐 직업, 업종에 상관없이 그 안에 깊이 깔려져 있는 거짓의 세계, 전 영역의 거짓과 과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설교자들마저도 의심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차별은, 이런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차별화는 뭘까요? 진실됨. 그래서 제자도의 핵심은 말과 삶의 일치입니다. 여러분, 거짓 세상의 그리스도인은 정직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바랄 거래요. 다른 당신들만이라도 진실해 주기를 바란다. 거짓에 질식당할 것 같은 이 세상 속에 진실한 사람을 좀 보고 싶다. 여러분, 실제로 한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불과 여러분 몇십 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뜨겁게 일어날 때 그 사람 교회에 다니는 신자인데 거짓말 하겠냐,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사이에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신뢰도가. 한때는 그랬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 하겠느냐고 교회 다니는데, 꼭 계약서 써야 되겠느냐고, 그 사람 믿어줘야 된다고. 여러분, 몇십 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그런데 요즘은 교회와 신자의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구원 이전의 삶의 모습이 혀의 오염이었다면 구원받은 자의 회복은 언어에서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자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정직성입니다. 진실을 말한다면 소리를 칠 이유도 없습니다. 작은 소리로 말해도 사람들이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장황하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담백하게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 여러분, 이 구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거든요. 쌓은 것에서 나온 겁니다. 쌓은 선에서 선한 게 나오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막 쏟아내는 거거든요.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 말에 대한 심판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뭡니까?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말에 심판을 받는다. 내가 한 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오래전에 인터넷상에 올린 글로 뒤늦게 뭐 10년 이상 지났는데 홍역을 치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사라지지 않아요, 요즘은. 제 설교도 지금 뭐 어마어마하게 유튜브에 들어가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에게 우리의 말이 저장됩니다. 인터넷만 저장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저장이 돼요. 우리가 한 말 사라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남습니다. 말의 진실성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만약 내가 한 말을 믿을 수 없다면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전도보다 더 시급한 것은 우리의 말에 대한 신뢰도

말이 곧 내가 되는 것. 내가 한 말과 삶의 격차가 많아지면 그걸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위선은 쉽습니다. 여러분, 위선은 작은 죄가 아닙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주님이 가장 혹독하게 다루신 주제가 위선입니다. 위선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끝판입니다. 그러므로 말의 진실성을 위해 노력하는 거죠. 내가 한 말을 지켜야 되고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는 거고 약속을 쉽게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약속을 너무 쉽게 쉽게 하는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받고 막 부흥에 가슴이 뜨거울 때는 뭐 아프리카라도 가요. 그래도 며칠 지나면 괜히 내가 이런 썼네 그러고. 약속을 할 때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약속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약속을 막 해버리는 사람들, 못 믿을 사람들입니다. 약속을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다면 지키려고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돼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말을 너무 잘했어요. 행동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삶의 간격이 갈수록 커져가. 그게 위선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든 말은 같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말과 직장에서 쓰는 말이 다르면 안 됩니다. 사업소에서 쓰는 말이 있고 신앙생활하면서 쓰는 말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야 돼요. 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무 거대한 공약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베드로 보십시오. 공약을 엄청나게 남발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누가 공약을 합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지킬 수도 없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게 좋죠. 그리고 너무 미리 약속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할 때 하면 돼요. 어떤 목사님은 65세 은퇴하시겠다고 미리 약속을 하셔가지고 65세 되니까 약간 생각이 바뀌셔가지고 조금 더 할까 주변에도 또 얘기하니까 하니까 아니에요. 교인들은 약속을 지키십시오. 우리는 약속을 지키는 목사님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65세 약속 안 했습니다. 할 때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미리 약속을 하는 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무엇이든지 장담하지 마십시오. 말의 허세를 빼야 합니다. 내가 하겠다고 말을 했으면 해야죠. 말을 해놓고 계속 미루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말한 것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위선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요, 그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거기까지 가면 이미 신뢰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과 진실한 사람은 달라요. 진실한 사람은 진실하게 보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 자체예요. 꾸밈이 없어요. 말에 꾸밈이 없어. 여러분, 가능한 과장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100% 책임지겠다. 무슨 수로요? 목숨을 걸겠습니다. 여러분, 목숨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 맹세하지 마십시오. 맹세를 했으면 지키십시오. 더 최상은 맹세가 필요 없는 정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건은 말한 대로 실천하는 일입니다. 말과 삶의 격차를 줄이는 것. 이게 우리 인생의 큰 과제입니다.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것. 말에 책임을 지려면 대가 지불을 해야 합니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손해를 보아도 진실을 위해 대가를 지불할 만합니다. 말한 대로 실천할수록 말의 위력은 커지고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을 하지 않아도 말한 것 이상의 위력을 드러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존재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존재로부터 나오는 무게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사람들은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말은 적어도 그 말의 위력은 엄청난 거죠. 이 말과 삶의 격차를 줄일 때 주어지는 존재감, 그것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내 말의 사람들이 과연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를 들으셔야 돼요.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냥 나가 혼자 독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은 선명하고 담백해야 합니다. 예스와 노가 분명해야 합니다.

모르면 잘 모르겠다고 해야 됩니다. 잘 모르는 걸 안다고 해서는 안 돼요. 잘 모르면 잘 모르겠다고 해야지. 내가 직접 본 것인지 간접적으로 보고 얘기하는 것이 분명히 해야 돼요. 여러분, 요즘은 그냥 흘러듣는 얘기를 마치 자기가 경험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정말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출처불명의 이 루머들이 온 세상을 떠돌아 다닙니까? 근거와 출처가 없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죽입니까? 여러분, 요즘 미디어가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요즘은 AI까지 동원되니까 분별하기도 어려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성 안에는 거짓말을 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거짓말이 쉽게 나와요. 과장하고 미화합니다. 우리의 대답이나 대화 안에 속임수가 없어야 합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꾸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정이 잦으면 진실성의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공적인 영역에서 신뢰도를 높여야 합니다. 신뢰도를 높이려면 우리의 내면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위선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을 돌보지 않으면 금방 위선이 찾아옵니다. 그러므로는 자기 성찰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위선은 선이에요. 근데 거짓 선이란 말이죠. 선해 보여요. 근데 가짜예요. 여러분, 짝퉁은 짝퉁입니다. 누가 가짜 롤렉스 시계를 샀습니다. 너무 멋있어요. 가짜일수록 더 멋있어 보여요. 짝퉁은 싸요. 진품과 짝퉁은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짝퉁을 사고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실망해요. 얼마 쓰지도 못해 시계가 어느 순간 멈춥니다. 왜 산지 알게 되죠. 가짜는 진짜와 다르다는 게 반드시 드러납니다. 위선은 가짜예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를 다녔는데 가짜란 말이에요. 평안이 없어요. 소리를 치지만 자신감이 없고 거짓은 드러나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차고 있는 시계가 가짜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말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진실성의 문제. 신뢰도가 없으면 별 말을 다 해도 오해만 쌓이고, 신뢰도가 쌓이면 별 말을 안 해도 사람들은 따라옵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5절 보면 오직 너희의 심정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어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말을 바꾸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바꿔집니다. 마음속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거짓과 진실은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말이 아니라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진실하고 싶어도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런데 이 내적 변화는 성령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채워져 있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늘 살펴야 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사과나무는 그냥 사과가 열리는 거잖아요. 경건한 사람에게서 경건한 말이 나오는 것이면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을 때 진실이 흘러나오게 돼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바로 하나님. 그분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건드리면 말씀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귀가 시험을 했을 때 그냥 적시로 말씀이 나온 거예요. 기록되어서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채워진 것이 흘러나오게 됐으면 내적인 변화, 심령의 변화, 그 심령의 변화는 성령의 은혜로 가능하고 그 성령의 은혜로 변화된 심령 안에서 이 거짓됨이 사라지고 진실된 마음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것.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 이사야처럼 제단에 불러 우리의 혀를 정결케해야 합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날마다 우리의 입을, 우리의 말을 정결케 씻어주시도록 우리는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주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성경은 약속의 책.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약속의 종교.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약속하셨던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는 진실 그 자체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를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또 다른 이름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세상에서 빛이 나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요, 그들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들은 거짓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믿어도 돼. 그들과는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어. 그들의 인격 자체가 최고의 보증서야.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말하는 사람과 말의 일치예요. 메시지와 메신저의 일치. 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면 삶의 무게가 더해지는. 여러분, 내 말은 신뢰할 만한가? 만약에 점수를 준다면 나는 내 말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몇 점을 줄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사람이라면요, 진실을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도한 설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이미 그의 삶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아니고 그분의 삶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진실한 말이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실을 변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실하면 됩니다. 괜히 진실을 설명하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어거스틴이 유명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끊임없이 나 자신을 변호하려는 욕망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변호하려고 하거나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함을 지켜내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찬송만을 들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대화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약속들을 들으십니다.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했다면 그것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그 약속 안에 계십니다. 우리의 약속을, 사람들과의 약속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말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실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한 말을 지키는 것. 진실을 지키고자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리고 지는 것 같아도 이기게 하십니다. 거짓은 잠깐 이긴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반드시 진리가 이깁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편에 선자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 말의 신뢰도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줄 한 가지 레슨이 있다면 진실함입니다. 진실이 생명이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그것 하나만 그들이 깨달아도 최고의 레슨이 됩니다. 이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진실 하나만을 배웠다면 그것보다 나은 경쟁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생명이
우리는 진리의 그 기초에 서 있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정직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진실함에 빠졌다면 여러분 가정은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함을 지켜내는 정직한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들,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 여러분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조소하듯이 우리에게 하는 던지는 말이 있어요. 예수쟁이들 말은 잘한다. 그건 욕입니다. 여러분 오늘 싸움은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한 말이 얼마나 믿을만한가. 말수를 줄이고 말한 것에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한 말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사람 진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찾기 어려워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을 찾기 어려워요. 정말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을 찾기 힘들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CCTV가 많아야 돼요? 여러분 왜 CCTV를 이렇게 많이 온통 세상에 달아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능력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능력이 있으면 다른 걸 별로 따지지 않아요. 왜? 능력으로 성과를 내면 되죠. 그 세상의 리더의 특징은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건 달라요. 정직성입니다. 거짓 없음, 진실함, integrity, 일관성을 가진 사람, 표리부동하지 않는 사람, 앞과 뒤가 똑같은 사람,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않고 자기 기만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좀 부족해도 이 진실함에서 인정을 받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진실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진리이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따를 때 우리는 당연히 진실하고 거짓이 없고 정직한 사람들이 합니다. 그때 우리의 정직함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의 진실함에 생명을 겁시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니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도록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올려지도록 말의 책임을 지는 말의 진실함을 더하는 맹세가 필요 없어요. 수식어가 필요 없어요. 그냥 담백하게 진실하게 말과 삶의 일치를 이룰 때 그 존재감에서 나오는 파워가 이 어두운 세상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소금과 빛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입술에 정직함을 주사 하나님 거짓과 이 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한가운데서 진실 한 백성으로 약속을 지키는 백성으로 우리의 언어의 진실함을 주심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방송 예배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 해변로에 위치한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1-740-4500 수영로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향기의 윤선영입니다. 아,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과 얼마나 공감하며 지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공감하기보다는 누군가가 내 자신에게 공감해주길 더 원하지 않나 싶어요. 누군가가 아프다고 할 때 약 먹어 하지 말고 어디가 아파? 많이 아파? 라고 해주고요. 누군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할 때 그래 라고 하지 말고 나도 사랑해 라고 해주고요. 누군가 내가 보고 싶다고 할 때 응 하지 말고 나도 많이 보고 싶어 라고 해주고요. 누군가가 자신 힘들다고 할 때 나도 힘들어 하지 말고 힘들 때에 내 어깨에 기대 라고 해주세요. 이렇듯 인간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것은 제안이나 처방이 아니라 항상 공감이 먼저라고 하는데요. 옆에 있어서 몰랐던, 당연하게만 여겼던 옆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을 조금만 더 표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내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를 타인에게 알리는 정말 가치 있는 노력일 텐데요. 2026년 오늘의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음을 기억하시면서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하신 윤선영의 찬양의 향기, 오늘의 첫 곡으로 김수지 씨의 행복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향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릴게요.

긍정을 선택하라. 그러면 당신의 삶은 최고가 되리라. 이 말은 미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텍사스주의 한 지방대학을 1년 만에 중퇴하고 아버지가 목회하던 교회를 이어받아 레이크우드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젊은 목사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레이크우드 교회는 4배 이상으로 성장했고 급기야 프로농구팀 휴스턴 로키스의 홈구장을 장기 임차의 교회로 사용해야 할 만큼 많은 사람이 그의 말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조엘 오스틴은 미국 전역에서 방송을 타서 그가 출연하는 텔레비전 설교 프로그램은 미국 안방을 점령하고 전 세계 150여 개국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에게 무엇이 있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사람들을 매료시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끊임없이 긍정의 바이러스를 퍼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긍정의 가치, 긍정의 힘에 굶주려 있던 거겠죠. 흔히 사람들은 긍정보다 부정을 선택하곤 하는데 바로 거기서 모든 것은 꼬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반대로 긍정을 선택할 때 거기서부터 모든 삶의 실마리가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긍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작은 언어 중에 하나라도 살펴 말해야 하는데요. 뭐뭐 때문에 라며 탓하지 말고 뭐뭐 덕분에 라고 말하며 긍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자기 주위에 긍정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효과가 되어서 모두 함께 잘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라고 하네요. 부정적인 언어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오고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음을 여러분 모두 꼭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사랑의 바이러스, 참된 기쁨의

먼저 들으신 곡은요, 박종호 장로님의 나의 하나님, 이어서 찬미워십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들으셨습니다. 몽골에는 프로공이라는 차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차는 러시아에서 만든 9인승 승합차인데 바퀴 위에 커다란 성냥갑을 올려놓은 듯 미적 감각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차라고 해요. 또한 내부에는 에어컨, 자동 변속기를 비롯한 전자장치도 하나 없고요. 단지 차가 주행하는 데 꼭 필요한 장치만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몽골의 거친 초원을 달리는 데는 이를 당할 차가 없고 그 이유는 차 밑바닥이 높아서 어지간한 장애물은 아랑곳하지 않고 다닐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일 차가 고장나면 차의 기계장치가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간단히 수리 다시 달릴 수 있지만 만약 전자장치로 가득한 차가 몽골 초원에서 고장이 난다면 한국에서처럼 보험회사나 정비업체를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정말 속수무책이겠죠. 치과 의사였던 어떤 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 들어갔고 전도사 사례비로 생계를 꾸려가야 하기에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없어서 집에서 가르쳤는데요. 그래도 그분께는 후회하는 빛이 전혀 없었고 생활에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저없이 달려가고 계신데요. 이분의 삶이 바로 프로공이란 차와 비슷하지 않나 싶어요. 이렇듯 크리스천이 우리도 몽골의 초원을 거침없이 달리는 프로공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 욕심을 버리고 나를 가볍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듯이 오직 위의 것을 바라보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거침없이 달려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크룩스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였습니다. 토마스 머튼은 내가 어디에 사는지 묻지 말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 물어달라. 내 대답은 그리스도 예수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 삶의 모든 해답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이 시간입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인생의 질문과 해답은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되시길 축복하며 새로운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라요. 오늘 함께 하신 찬양의 향기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히스빌의 삶으로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향기는 프로듀서 조시연, 진행의 윤선영이었고요.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고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0: FEBC 초대석.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모여서 복음 통일의 소망을 노래하는 영적 대축제가 열립니다. 오늘 초대석은요, 이 뜨거운 기도로 통일 한국을 예비하는 수영로 교회 북한 사역 소식과 함께 6월 18일 목요일 수영로 교회에서 펼쳐지는 2026 부울경 통일 소망 축제의 감격스런 현장 속으로 미리 가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수영로 교회 이은성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들께 인사와 함께 또 올해 사역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실 텐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근황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1: 네, 저는 수영로교회 통일비전 공동체 이은성 목사라고 합니다. 요즘에 행복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온 통일 탈북민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요. 특별히 우리 제자반 올해 시작했는데 제자반 8명의 우리 귀한 분들과 너무나 감사히 보내고 있습니다.
0: 수영로교회 부울경 지역을 넘어서 한국교회 북한 선교의 핵심 기재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영로교회 북한 사역, 그러니까 통일비전 공동체의 또 비전과 목적, 또 사역의 내용들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1: 네, 통일비전 공동체, 그 이름 안에 답이 있습니다. 통일비전, 통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허황된 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실체를 바라봅니다. 저는 그 통일을 이미 하나님이 진행 중인 것을 믿습니다. 그 근거는 먼저 온 통일 탈북민들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공동체는 탈북민들과 함께 예배하고 양육하며 실제 복음 통일의 그날을 준비하고 이미 경험하는 바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런 실제적인 것은 어떻게 하냐면 예배 때 정말 이제 바로 통일이 되면 바로 사역할 수 있도록 북한 노래들 있잖아요. 일반 가요처럼 불리우는 북한 노래를 가사를 개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으로 바꿔서 예배하고 그 곡들을 가지고 또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내일이 통일돼도 함께 우리 동역자들이 바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실전과 같은 공동체입니다.
0: 아, 참 멋있습니다. 바로 내일이 통일이 돼도 준비되어 있는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몇 분이나 함께 지금 공동체를 이루고 있나요, 목사님?
1: 네, 실제 예배에 참석하는 탈북민 수는 한 120명, 130명 가량 매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아마 이 부울경 지역에서 가장 많은 탈북자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으실 텐데요. 평소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탈북민들의 국내 정착 그리고 영적 성장도 돕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매주 뜨겁게 타오르는 이 통일기도회 현장도 아주 궁금한데요. 수영로 교회가 집중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역의 형태 어떻게 돼 있습니까?
1: 네, 말씀하신 기도회 주빌리 기도회가 있고요. 또 통일비전 학교 1년 한 번씩 12강으로 일반 성도님들을 통일의 비전을 심고 통일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학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무엇보다 통일비전 예배, 주일 예배가 바로 해답이고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배는요. 아마 주일날 1시에 저희 히라콜에 오시면 같이 드릴 수 있는데 시작부터 좀 특별해요. 성경책 가져와가지고 가져온 사람 인증처럼 시작 전에 같이 흔들기를 합니다. 완전 기본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기본부터 하나하나 예배를 지금 완성해가고 또 예배를 예배답게 지금 준비하는데 그 안에서 예배가 은혜가 있으면요. 다른 사역들이 더불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고 있습니다.
0: 매주 예배드리는 일부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정성스럽게 탈북자들과 함께 통일 비전 공동체를 꾸려가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에 열리는 큰 잔치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오는 6월 18일 목요일 2026 부울경 통일 소망축제가

0: 적으로 통일이 임박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도 지금 통일을 없애고 있거든요. 없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더 닫고 있고요. 서로 통일을 지금 다 배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가장 어둡다는 것은 바로 동트기 직전이라는 사인일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더 모여서 하나님의 임박한 그 때를 준비하고 열처녀처럼 어두워가는 이때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을 모으고자 이 통일 소망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1: 네. 많은 분들이 벌써 기도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이번 축제에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해야 될 핵심 프로그램, 그리고 강연, 또 전시,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이번 축제만의 특별한 관전 포인트 소개를 해 주시죠.
0: 네. 중점적으로 18일이 어떻게 보면 통일 선교의 날입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이어집니다. 새벽 5시 30분부터 강디모데 목사님이라고요. 탈북민 목사님이셔요. 탈북민으로서 우리 어두운 북한 땅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전해주실 거고요. 그리고 저녁에는 19시 30분에 우리 임창호 목사님, 부산 장대현학교 우리 교장이시기도 하죠. 오셔서 이때까지 사역하면서 모았던 그 소장품이 있어요. 북한 지하교회 관련된 소장품, 그것도 전시하고 또 그런 지하교회 이야기를 우리 임창호 목사님 또 해주실 겁니다. 이렇게 강사로는 두 분이신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층 로비에는 어둠과 빛, 바로 지하교회 현실을 드러내는 우리 관련된 물건들이 전시가 됩니다. 아주 귀해요. 그 실제로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이 글로 필사한 그런 성경 쪽이 한쪽 근데 옥수수 종이로 돼가지고 아주 얇은데 그런 거 실제적인 것을 좀 전시하고 실제 이렇게 지하교회가 있으며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있음이 드러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뿐만 아니라 목요일날 은혜 받은 다음에 금, 토 뭐가 있냐면 그날이라는 북한 선교 연극이 있습니다. 그날 디데이죠. 통일의 그날을 기원하는 우리 연극이 금요일 저녁과 토요일 3시에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네. 부울경 통일 소망 축제가 6월 18일 목요일 수영로 교회에서 펼쳐진다. 이렇게 소식 알려드렸습니다. 새벽 5시 30분 은희의 홀에서 강디모데 목사님을 강사로 또 강연이 준비되어 있고 또 저녁 집회가 저녁 7시 30분 지하 1층 사랑홀에서 북한 땅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십니다. 라는 주제로 임창호 목사님의 강연이 또한 준비되어 있습니다. 두분 강연자 모시는데도 심혈을 기울이셨죠?
0: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디모의 목사님 같은 경우는 북한 땅에서 나와서 복음을 듣고 중국에서 다시 한번 북한 땅에 많은 분들이 들어간 것을 목격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고 중국에 다시 북한으로 들어간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실 거고요. 임창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땅에서도 여전히 그분들이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더 표현하실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채워질 예정입니다.
1: 네. 본당 1층에서 특별 전시로 어둠 속의 빛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 전시에도 많은 분들이 와서 보시면 참 좋겠어요, 목사님.
0: 그렇습니다.
1: 네. 개별 교회 사역을 넘어서 부울경이라고 하는 지역 연합으로 축제를 진행하시는데요. 그 영적인 결속력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번 연합 축제가 이 지역사회 통일 선교 역사에 어떤 영적 파도를 일으키길 소망하십니까?
0: 사실 이 통일소망축제는 안 해도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부산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1회하고 지금 2회째 하고 있는데,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정말 임박한 통일의 어떤 사이렌과 같은 그런 기도회가 되길 원하고요. 이 기도회가 하나만 하고 끝나면 정말 축제가 그냥 행사거든요. 근데 사실 부산에 지금 통일을 위한 기도가 주빌리 구국기도회라고 한 달에 두 번씩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은혜 받은 많은 우리 성도들이 주빌리 기도회, 매달 기도회로 이어지면 좋겠고, 특별히 올해부터는 수용로에서만 주빌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4개 교회가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주빌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기도의 릴레이와 기도의 DNA가 심겨지는 것이 부산 전역까지 이어지고, 부울경까지 이어지고, 한반도까지 이어지길 원합니다.
1: 네. 목사님께서 또

0: 이렇게 멋지게 통일 소망축제를 이제 지역에서 2회차 열어가시는데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관심 갖고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방송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현장에 참석하고 싶어요 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계실 텐데요. 이 축제를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망설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따뜻한 초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여기 참여하신 분들에게 기념품이 있습니다. 한반도 키딩이죠. 그걸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많은 분이 오시면 좋겠는데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 신청 링크가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방송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포스터에 보면 또 밑에 하단에 있긴 한데 한번 지혜를 모아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실제로 우리 탈북민 우리 대한 통일비전 공동체 청년들이 만들어서 핸드메이드예요. 그러므로 대략적인 명수가 꼭 필요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슴이 뛴다면 하나님 뛰게 하시는 거잖아요. 순종하시고 같이 오셔서 뜨겁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0: 네. 행사에 대한 자세한 소식 알고 싶다 하시는 분 문의 전화 안내해 주시죠.
1: 네, 문의 전화는 051-740-4671 이쪽으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네. 051-740-4671로 문의하시기 바라고 또 저는 이 교회들 별로 또 우리 모임별 목장별로 단체로 오셔서 참여하시고 관람도 하시고 북한에 대한 기도를 하고 계신 분들은 좀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이 축제가 일회성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정말 목사님 기대하시는 것처럼 통일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6월 18일 목요일 2026 부울경 통일 소망 축제가 수영로 교회 본당과 은혜홀에서 개최된다는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축제와 또 수영로 교회 북한 사역을 위해서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들과 한국 교회가 함께 이어갈 최종적인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서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죠.
1: 네, 저는 우리 한국교회와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시선을 놓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보실까? 하나님 무엇에 집중하실까? 하나님은요,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 집중하십니다. 복음이 없는 곳에 집중하십니다. 아무리 봐도 저는 북한밖에 안 떠오르는데요. 뭐 아프리카도 있고 여러 선교도 있겠지만 저는 통일 선교는 그런 다른 선교와는 우리 한민족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결이 다른 이야기 같아요. 그냥 통일 선교 하자는 것도 웃긴 이야기 같아요. 통일 선교 우리 지금 살이 썩어가고 있는데 내 몸이 썩어가고 있는데 저는 선택으로 하는 선교가 아니라 필수 선교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봤다면 느끼신다면 이날 오십시오. 아마 하나님이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0: 6월 18일 목요일 수영로 교회 새벽 5시 30분 강디모대 목사님이 오후 7시 30분 임창호 목사님이 강연 준비하고 계십니다. 단체 관람이나 또 문의 있으신 분들 051-740-4671번으로 부산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운영위원장이신 오늘 저와 함께 인터뷰해 주신 우리 이은성 목사님께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통일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는 좀 생소해져 버렸어요. 많은 분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점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또 열심히 사역을 해주셔서 왜 통일이 필요한지,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원적인 이야기들을 풀어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 부울경 통일 소망 축제 관련된 소식 오늘 전해주신 분은 이은성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가보면 재미있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아이들은 신나게 뛰어놀다가도 한 번씩 엄마를 찾더라고요. 미끄럼틀을 위해서도 또 그네를 타다가도 슬쩍 고개를 돌려서 엄마가 그 자리에 앉아있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면 엄마는 또 웃으면서 말하죠.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말고 신나게 놀다 와. 이 말을 들은 아이는 또 금세 안심을 하고요. 다시 뛰어가서 신나게 놉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늘 믿으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내 생각 속에서 헤매고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한번 내 모습 돌아보면서 첫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 웨이홈의 최고로 사랑해요 함께 듣고 왔습니다. 놀이터 이야기를 제가 오프닝 때 해봤는데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믿고 두 손을 놓고 뛰어가서 놀 수 있는 그 이유는 부모님의 어떤 특별한 능력을 뭐 알아서가 아니죠.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 부모님이 나를 지켜보고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선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일하실지 모두 알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사랑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이승한의 In My Life, 배하은의 찬송가 메들리, 그리고 위러브의 좋으신 하나님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듣고 오신 곡 Fear Worship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그리고 초롬의 내 주를 가까이 소리의 지명현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세 곡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영생을 얻게 된 우리도 늘 염려합니다. 걱정하고요. 그리고 염려가 이렇게 커질 때마다 하나님보다는 내 능력을 나도 모르게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또 기도를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걱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한 주간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유지연의 야베스의 기도, 남궁송옥의 내 삶의 이유라, 클래식 콰이어의 오 놀라운 구세주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6월 7일 주일에 보내드린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양승찬의 기도는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어느 대학에서 철학 강의 시간에 신존재에 대한 여러 역사적 사상들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휴식 시간이 되어 교수님이 잠시 나간 틈을 타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한 학생이 당돌하게 교단 앞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칠판 위에 God is nowhere, 신은 아무데도 없다라고 적은 후 마치 신이 있으면 한번 자기를 혼내보라는 듯이 의기양양하게 자기 자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을 믿는 한 학생이 조용히 칠판 앞으로 걸어 나와서 먼저 본 학생이 써놓은 God is nowhere에 N-O-W를 띄워서 Now here,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 계신다 라고 고쳐놓았습니다. 그러자 강의실 안에 있던 모든 학생들이 그 기가 막힌 반전의 광경에 감탄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합니다. 사실 요즘처럼 무신론에 대한 이론이 팽배한 적은 과거에 없었습니다. 무신론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없는 세계요, 믿음이 필요치 않다고 주장하는 이론이죠. 이와 같은 무신론 사상과 불신 사상은 과학 만능의 붐을 타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의 시야를 혼미케 만들고 있습니다. 정치 형태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제국주의, 민족주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형태로는 인도주의, 실용주의, 다원주의, 학문과 종교의 사생아적 기형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급기야 신학계까지도 무신론 신학, 사신신학, 자유신학이란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재정 문제도 국가 문제도 아니요, 정치적인 문제, 군사력 문제도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현재와 영원한 미래를 포함한 모두를 상실한 사람입니다. 호세아서의 본문에 힘써 여호와를 알자, 6장 1절로 6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는 말씀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은 남궁송옥님의 믿음의 고백.

이어서 들으신 찬송,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소리엘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세상은 정치, 경제, 권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 자신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에 의해 생사 화복이 주관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인간은 자신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는 나 자신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고 하나님에 의해 생사 화복이 주관되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갈 때 그 존재의 의미가 있게 되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은 이미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상실하고 있는 거죠. 독일의 실존주의 작가인 프란츠 카프카는 1883년에 체코슬로바키아의 수도 프라하에서 출생한 유대인입니다. 그는 현대인의 비극은 자기의 개인적인 존재를 인식하나 동시에 자기 생의 무시간적인 요소, 즉 내재적인 가치라는 것을 포착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런 노력에서 단 한 번도 성공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는 인간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군중 속에 매 순간순간 고독하게 격리를 당하는 까닭에 인간은 늘 비참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할 때 이 카프카의 고백처럼 버림받은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더 이상 한치도 꼼짝달싹할 수 없는 버림받은 존재로 남아 있어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존재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인간이 무엇이냐 하는 이런 철학적인 물음은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던져져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 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시편 8편과 144편 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관해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그의 인간론에서 세 가지의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을 던진 후에 인간이 무엇이냐라는 종합적인 물음을 물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어떤 관점에서 인간을 보느냐에 따라 여러 가지 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문화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러나 신앙적으로 답이 달라지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배제하고 인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대답은 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비로소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기

자신을 바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내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도 바로 알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으며 자기의 구원을 이룰 수도 없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알아야 하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호세아서 4장 6절에 탄식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질 불쌍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박인수님의 음성입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어서 드린 찬송입니다. 한웅재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허망한 인생을 살게 된다 하는 말씀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여호와에 대하여 힘써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단순한 지식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오래도록 교제하려면 먼저 그 사람에 대해 바로 알아야 하죠. 상대방의 직업, 취미, 가족관계 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성품을 아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인격을 소유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 곧 하나님의 성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신학자인 스트롱은 하나님의 속성이란 하나님의 관념상 불가분적인 그리고 그의 피조물에게 자신을 다양하게 나타내시는 기초요 근원이 되시는 신적 성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즉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잘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영원성과 도덕과 사랑과 주권, 우리는 그 하나님과 바로 관계를 맺어야 진정한 삶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향기로운 나무의 음성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이어서 들으신 찬송입니다. 손영진님의 음성으로 들으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을 갖고 계신가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다 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관해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작정에 대해 알아야만 합니다. 즉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죠. 섭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의 절대적 주권을 가지고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어느 누구의 도움이나 간섭 없이 오직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다스리시고 치료하시는 절대적 권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만유보다 우월하신 분이며 만유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거나 대적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벌어지는 세계 모든 흐름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이해할 때 우리는 바로 진정한 나 자신을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26절에 27절에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신 편손이라 하셨나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그것을 돌이키랴. 역시 칼빈도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자신의 지혜로 그가 하시고자 하시는 바를 작정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하심과 작정하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불신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이어진 찬송은 365 찬송가 앨범 중에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하여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관계성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단순히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넘어 정확히 말하면 아버지요 자녀가 되는 관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여러 피조물 중에 하나로만 보지 않으시고 그의 권속, 가족된 자로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자녀는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을 더불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사랑하시며 공급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잘 깨달을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며 또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줄 것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된 우리의 삶에 깊이 개입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자녀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아버지 하나님 되신 입장에서 자녀된 우리를 징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다시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싸매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 그의 자녀로 삼으신 우리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인가를 분명히 신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힘써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힘써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회개하여야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택받은 선민입니다. 그러나

일이 망하게 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깨닫고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저 지식으로 관념적으로 아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가운데 그분을 경험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경험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런 예가 있었습니다. 어떤 전도자가 거리에서 말씀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중 중 한 사람이 전도자가 외치는 메시지를 야유하며 복음을 비난하며 나섰습니다. 그러자 전도자는 주머니에서 사탕을 하나 꺼내 조용히 까먹었습니다. 그를 야유하던 사람에게 이 사탕 맛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야유하던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내가 맛보지도 못한 사탕 맛을 어떻게 안단 말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전도자는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맛보지 않고 그가 좋으니 나쁘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신앙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공허한 것이며 가짜이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아는 길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힘써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경험해 갈 때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지식도 그만큼 깊어지고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옹기장이의 예수 닮기 원에 뛰어들이면서 인사 올리죠.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 만나게 하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샬롬.

0: CBC 메신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불과 1미터도 되지 않는 거리를 이동하는데 안간 힘을 써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인들과 소통이 어려워 내면의 세계에 빠져있는 청소년도 있고요.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입은 청장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죠. 시간이 걸려도 성취가 늦어도 삶의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손으로 컴퓨터를 다루며 프로그래머로 활동하고요. 혼자만의 세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상상을 이끌어내서 탁월한 그림을 창작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몸의 장애가 정신을 망가뜨릴 수 없음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요? 심령의 장애가 생겨 허덕이다가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거듭 태어난 복된 이들인 것이죠. 안성진님의 찬양 함께 됐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하기는 속해하고 성내기는 빨리하면서 정작 듣기는 더디하지 않던가요? 우리는 다만 가장 먼저 듣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들어서 함께하며 들어서 위로하고 들어서 든든하게 지지해 준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더 큰 위로와 응원이 될 겁니다. 한웅재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유, 어쩌면 이렇게 이 시간이 되면 한결같이 이렇게 미소가 지어지면서 막 장난치고 싶고 정말 저 별로 쓸데없는 것 같은 농담도 하고 싶고.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너무 자유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9507님 사연이에요. 심준구 목사님.

늘 주말이 즐거워요. 목사님 방송이 귀하네요. 늘 애써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와, 9507님. 아, 이 사연 붙들고 제가 한참을 또 묵상했지 않습니까? 귀하다 하는 말. 아, 이거 저 옛날 우리 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유 내 새끼 귀, 아유 참 귀한 아유 뭐 손주들 붙들고 했던 그 기억 말고 여러분, 자, 그 기억 말고 세상에서 귀하다 이런 말 듣게 되던가요? 거의 듣지 못해요. 거의 듣지 못합니다. 네, 하나님 안에서 이 귀하다는 의미는 더 깊은 울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주님의 은혜가 귀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이 귀하고, 자, 그런데 그 귀하다 하는 그 말을 그냥 톡 건드려서 톡 터뜨리듯이 하게 사연에 담아 보내주셨어요. 주말이 늘 즐겁다고 하시잖아요. 아이, 우리 이 방송 같이 들으면서 그렇게 느끼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도 정말 귀한 존재다 하는 것을 잊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사랑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이니, 아, 그보다 얼마나 더 귀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귀하죠.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죠. 바로 나죠. 그 생각 꼭 잊지 말고요. 오늘 하루 여러 일들이 또 있었고 있을 거잖아요. 그 가운데서 감사 잃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멋지게 또 살아내고, 잠자리에 들 때는 또 감사로 이불을 덮고, 이런 하루하루 이어져 평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찬미님의 찬양 같이 들을게요. 같이 걸어요.

이번 사연은요, 3213님 주신 사연이에요. 목사님, 지난번에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도록 인도하시고 위로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함께 살아가요. 아, 너무나 따뜻하고 정말 사랑 느껴지는 사연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지난번에 이 시간에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힘들고 지칠 때 목사님의 음성을 들으면 힘이 나요, 이렇게 이제 해주셨고요. 천국에서 만나면 목사님 때문에 이렇게 성장했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 저도 눈에 불편함이 있는데 목사님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네요. 네, 이런 사연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사연에서는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하다시는 말씀 전해주시면서, 네, 우리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함께 살아가요, 네, 해주셨어요.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사실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뭐가 다를까?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고 말하죠. 뭐가 구별될까 생각해 보면요, 결국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혼란함과 여러 풍랑과 여러 이해 못할 것들과 아픈 것들, 또 즐거운 것들, 기쁜 것들, 그런 여러 일들 속에서도 표대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뭐가 잘 됐나 싶으면 금방 교만해집니다. 안 됐나 싶으면 그냥 뭐 세상이 다 무너져요.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왜? 뭐가 달라서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바라보는 것이 달라요. 우리는 천국 봅니다. 여러분들 그 축구 경기할 때 이제 월드컵 저기 막 하고 막 하면 막 가슴 조마조마 하잖아요. 누가 이길까? 그런데 그걸 녹화로 봐요. 그 이미 이긴 걸 봐요. 그러면 가슴 조마조마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럴 수 있는 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 아닌가요, 여러분? 그래서 넉넉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그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좋은 사연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안에 천국 바라며 살자고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는 것들은 우리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걷고 달릴 수 있게 만든 도로며 도시 한가운데를 흐르는 개천이며 건조한 풍경에 푸른 옷소매를 늘어뜨리는 여름나무들 늘 그 자리에 있죠. 이렇게 붙박이인 이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 참 고마운 존재들입니다. 지선의 예수 그리스도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형,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인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어제는 현충일이었어요. 우리는 어제 방송을 통해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했었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기에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돌보셨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오늘 방송도 함께 할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하나님 기쁨 되고 싶어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리니

오늘 첫 곡으로 하나님 기쁨 되고 싶어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기만 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어린이로 자라기를 원하나요? 전도사님은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기도하며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이 죄를 짓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요. 방금 들은 찬양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 말, 행동으로 죄를 지었다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용서함을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 말,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러분을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예수님과 함께라면 가능하답니다. 하나님의 기쁨인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친구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어린이 CCM 찬양으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이니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잘 암송했나요? 여러분과 함께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한 주를 보냈나요? 우리 한 주간 열심히 암송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찬양으로 불러볼까요?

0: 아멘.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어떤 특별한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코챈트를 잘 들어보세요.
1: 로마서 8장 37절.
2: 로마서 8장 37절.
1: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2: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1: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2: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1: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2: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1: 로마서 8장 37절.
2: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0: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는 신약 성경의 여섯 번째 책이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록한 말씀이에요. 또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정말 멋진 표현이 나와요. 바로 넉넉히 이기는 이라는 말씀이에요. 넉넉히 이긴다는 무슨 뜻일까요? 간신히 겨우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축구 시합을 하는데 시합 내내 양팀 모두 한 골도 넣지 못하다가 종료 직전에 겨우 한 골을 넣었다면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경기 초반부터 골을 넣어서 5대 0, 10대 0으로 이긴다면 그래요. 쉽게, 멋지게, 넉넉히 이긴다는 표현을 쓸 수 있겠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랑 다퉈서 마음이 불편할 때, 시험을 앞두고 너무 많이 떨리고 긴장될 때,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어야 할 때 두려운 마음이 들면 여러분은 어때요? 너무 무서워. 못할 것 같아.

0: 먹이지 못할 거야.
1: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래요. 내 힘으로는 나 혼자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문제 앞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도록 함께 하실 예수님을 기억하며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챈트로 불러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성구센터의 악보를 보내줄게요.
2: 로마서 8장 37절.
3: 로마서 8장 37절.
2: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3: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2: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3: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2: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2: 로마서 8장 37절.
3: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2: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1: 아멘. 여러분이 앞으로 자라며 겪게 될 많은 문제가 있을 때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암송하세요. 여러분이 겪게 될 크고 작은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길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챈트로 부르며 암송하기로 해요.
2: 로마서 8장 37절.
3: 로마서 8장 37절.
2: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3: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2: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3: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2: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2: 로마서 8장 37절.
3: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2: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수업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여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리튼 붐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어린 시절 예수님을 믿었고 2차 세계대전 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랑의 선교사님이 되신 코리튼 붐.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독일에 있는 여자 수용소로 가게 된 코리와 베시 언니였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꼭 필요한 물건인 베시 언니의 외투와 비타민 그리고 성경을 잘 숨겨서 가지고 있을 수 있었어요. 수용소에서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코리튼 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코리와 베시 언니가 수용된 막사는 28번 막사였어요. 그곳에 수용된 여사들은 무려 1,400명이나 되었고 28번 막사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더러운 곳이었어요. 게다가 그 막사에는 엄청난 수의 벼룩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벼룩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아주 작은 곤충이지만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는 해충이랍니다. 코리는 깨끗하고 정돈된 고양이 집이 그리웠어요. 베시 언니, 이 더러운 벌레들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베시 언니는 기도했어요.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보여주세요. 기도한 후에 베시 언니는 깨달은 것을 코리에게 말해주었어요. 코리야, 오늘 아침에 읽은 것을 기억하니? 범사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었지. 우리는 벼룩들로 인해 주님께 감사해야만 해. 베시 언니, 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길 원하지만 이런 벼룩까지도 감사하기는 싫어. 코리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범사는 좋은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포함된 거야. 말씀을 믿고 코리와 베시 언니는 함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하나님, 함께 지내는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심지어 이곳에는 모든 벼룩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코리는 벼룩에 대해서는 감사하기가 정말 어려웠어요.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드리는 법을 배워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요. 성경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힘든 일까지도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막사의 구석 등불 아래에 앉아 코리는 성경책을 읽었어요. 그들 주위에는 하루 종일 노예처럼 일하며 경비원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많은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코리가 성경을 읽어줄 때 열심히 들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0: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 암송하기로 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코리와 수용소의 여인들도 읽고 있었어요. 말씀을 들은 여인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밝아졌어요. 그 모든 절망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천국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조용히 말이에요. 왜냐하면 경비원이 그 소리를 듣게 되면 와서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수용소에서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가 잡힌 죄수는 심하게 벌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경비원이 그렇게 많은데도 코리가 있는 28번 막사에 들어오지 않은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어요. 어느 날 죄수 한 명이 경비원을 부르러 갔는데 경비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1: 난 28번 막사에 가지 않겠어. 거기는 벼룩 주성이야.
0: 그래요, 여러분. 벼룩 때문에 28번 막사에 머물던 코리와 베시 언니는 성경을 읽고 성경에 관하여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제 코리도 벼룩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었어요.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된 코리와 베시 언니. 수용소에 감금되어 있으면서도 벼룩마저 감사하게 된 그들에게는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선교회에 하나님께 감사해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여리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암송하며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는 주여리니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여리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에서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0: KBS 이매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산책. 편안한 주 보내셨습니까? 극동방송 성가산책을 진행하는 한세대 속좌교수 박신화입니다. 평안을 내게 주노라 라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양 가사에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 가운데 느끼는 평안, 그리고 찬양 가운데 느끼는 평안, 또 기도 가운데 느끼는 평안. 어수선하고 불안한 상태에서는 이런 평안의 바람이 간절히 느껴지는데요.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가운데 있는 특권을 누리고 계시는지요. 애청자 여러분, 이 평안 가운데 성어 산책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현충일을 맞이해 하이든의 넬슨 미사곡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미사곡 하니까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 하이든의 미사는 실제 미사용이라기보다는 연주용 교회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음악을 이야기할 때 미사곡을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섬기는 영락교회에서도 연주용 미사곡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들으실 곡은 하이든의 넬슨 미사곡 중에서 키리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입니다. 합창과 사중창, 특히 소프라노의 독창이 화려한 곡인데요. 이 고전파 시대에는 미사곡에도 오페라의 영향, 다시 말해서 오페라 아리아가 가지는 콜로라추라적인 그런 요소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로 들으시겠습니다. 키리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하이든의 넬슨 미사 중에서 키리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였습니다. 오늘 현충일을 맞아 애국의 찬양, 힐리의 찬양을 준비한 건데요. 이 넬슨 미사는 불안한 시대의 미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당시는 나폴레옹이 오스트리아와의 전쟁 중에 있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 사람들은 항상 불안했던 거죠. 게다가 나폴레옹은 전 유럽에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영국의 넬슨 제독이 나폴레옹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둘 당시에 하이든이 이 미사를 작곡했는데 후세 사람들이 이 미사의 이름을 넬슨 미사라고 명명한 이후에 이 미사의 이름이 아직도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들으실 곡은 글로리아입니다. 글로리아는 세 개 악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글로리아의 가사가 원래는 하나로 길게 가는데 이렇게 몇 개로 나눠서 연주되는 미사를 칸타타 미사라고 하는데요. 칸타타가 여러 악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중에 첫 곡을 먼저 들려드리는데요. 가사는요.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경배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주 하나님 하늘의 왕,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하나님 성부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여기까지 가사되어 있습니다. 글로리아 들으시겠습니다.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입니다.

하이든 넬슨 미사의 글로리아 중에 첫 곡 들으셨고요. 글로리아의 두 번째 곡은 귀톨리스 베카타 문디라는 곡인데요.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이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하이든 넬슨 미사의 글로리아 중에 두 번째 곡 귀뚜리스 백하다 문디였습니다. 글로리아의 세 번째 곡은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시며 꼬니암 투솔루 쌍투스입니다. 가사는요.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이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들으시겠습니다.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입니다.

하이든 넬슨 미사 중에서 글로리아 새 악장 들으셨고요. 이제 크레도 악장 들으시겠습니다. 크레도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언제나 암송하는 사도신경입니다. 크레도도 세 개 악장으로 나눠져 있죠. 첫 번째 가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 가사입니다. 계속해서 들으시겠습니다.

네, 넬슨 미사 중에서 크레도 첫 악장 들으셨는데요. 여러분, 요거 짧은 악장인데 소프라노와 테너 그리고 알토 베이스가 한마디 간격으로 카논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서 소프라노 테너가 먼저 노래하고 알토 베이스가 한마디 후에 같은 멜로디를 노래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같은 음은 아니고 4도 아래서 음을 받은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넬슨 미사는 불안한 시대의 미사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나폴레옹의 원정으로 인해 생긴 오스트리아 국민의 불안감, 공포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영국의 영웅적 해군 제독인 넬슨과의 몇 가지 직간접적인 인연으로 넬슨 미사라고 후세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은 사실 넬슨의 전쟁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합니다. 당시 귀족의 명명 추기를 위해서 작곡된 것이었으니까요. 그래도 후세 사람들이 미사의 분위기와 전쟁 직후에 쓰였다는 이유로 넬슨 미사라는 이름을 붙여서 지금까지 그 이름이 불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곡은 에틴 카르 나투스 에스라는 곡인데요. 가사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성녀로 잉태되시고 사람으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 가사입니다. 계속해서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합창단입니다.

하이든의 넬슨 미사 중에서 크레도 중 두 번째 악장 들으셨습니다. 이 하이든은 음악가 중에서도 성격이 무난한 작곡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하이든은 남들과 특히 윗사람과 충돌하는 일을 피하면서도 늘 윗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표시하였고요. 아랫사람을 항상 챙기고 돌봐줌으로써 파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하이든이라는 명성까지도 받게 된 것이죠. 음악 들으시겠는데요. 크레도의 마지막 악장입니다. Et resurrexit, 부활하셨다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나이다.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십니다. 이런 가사로 되어 있죠. 우리가 또 마지막에는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세례를 믿고 또 죽은 이들의 부활과 영생을 믿고 기다립니다 라고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저 박신호와 함께 선거 산책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하이든의 넬슨 미사 중에서 키리의 글로리아 크레도 세 악장 감상하셨습니다. 서울 오라토리오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합창단이었고요. 지휘는 박창훈이었습니다. 하이든 여기까지만 감상하시고요. 이제 흑인 연가 들으시겠는데요. 흑인 연가는 여리고성의 전투라는 곡입니다. 또 배틀 오브 제리코이죠. 흑인 연가는 구약성서의 인물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여호수아, 모세, 엘리야 등이죠. 그 이유는 구약의 영웅들이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흑인들은 자신의 해방도 그렇게 되는 것을 꿈꿔오고 그 구약의 인물들을 그리던 것이 음악으로 나타낸 것이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여호수아. 오늘 노래에서는 조샤 이렇게 들릴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가요. 오늘은 모세오간의 합창단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네, 여리고성의 전투, 더 배틀 오브 제리코, 모세호관 합창단이었습니다. 이 합창단은 지금 없어지긴 했지만은 전부 흑인들입니다. Just a fit the battle lover. 네, 그런 느낌을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어서 엘리야의 제단, 이라는 곡을 준비했는데요. 원어는 일라이저 락이라는 곡입니다. 이 곡도 구약 성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엘리야의 제단. 이 노래에서는 엘리야가 일라이저로 들릴 것입니다. 계속해서 모세호관 합창단입니다.

이스라엘의 침략과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노예 생활을 소재로 한 오페라 나부코의 산막에 나오는 합창곡으로 작곡할 당시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았던 북이탈리아 국민들의 민족의식을 북돋는 큰 힘이 되기도 했던 오페라였죠.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을 포로 유대인들과 같은 처지로 여기고 노예들의 합창을 국가처럼 불렀다고 합니다. 그 노래는 절망과 우수에 빠져 있었던 이탈리아 국민들에게 희망의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독립과 통일을 염원하는 이탈리아 국민들은 베르디를 애국적인 우상으로 삼고 작품이 나올 때마다 열광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죠.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시온을 그리며 부르는 합창 내 마음아 황금빛 날개로 언덕 위에 날아가 앉아라 아름답고 정다운 내 고향 산들바람 불어주는 내 고향 요단강 강물에 입 맞추고 시온성 무너진 탑을 보아라 오 내 조국 빼앗긴 내 조국 내 마음속에 사무치네 용감했던 조상들의 옛 이야기 이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네 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이 곡 준비했습니다 영국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입니다

네,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엘리야의 제단 모세오 관악창단이었습니다. 다음 곡은 베르디 오페라 나부코 중에서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인데요. 유명한 교회 음악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이 곡만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요. 영국 코벤트 가든 로얄 오페라 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성단이었습니다. 이제 인사드릴 시간이 돼서 세 곡 연속해서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마귀들과 싸울지라 이와 챔보콰이어고요. 두 번째 곡은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아주 감동적인 곡인데 박신하 콰이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는 대로 어느 민족 누구에나 페리오스 독창곡집에서 골랐습니다. 성화산책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한나, 진행 박신하였습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났는데 올해 해야 될 일들을 잘하고 계시는지요. 그 일들을 차곡차곡 해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또 평안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의 그 길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걸음이 더디고 초라해 보여도요, 그 길을 정하신 하나님은 멀리서 평가하지 않으시고 내 곁에서 기뻐하며 바라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넘어질 수도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손을 붙들고 계심이라고 말씀하셨죠. 혼자 걷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인생길,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며 다시 세우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찬양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첫 찬양 주여 인도하소서, 조정기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조수아의 찬양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자유라는 단어의 의미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것이 자유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 이것이 자유라고 합니다. 성령님도 자유하신 분이시니 말씀에 기록되지 않은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죄에서 벗어나 자유케 된 우리,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즐겁게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 생명수 강가의 라이프로드 스너즈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성령이 오셨네 김도현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이무화의 그러므로 띄워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 2절의 말씀입니다.

Joyful, Joyful, 크리스틴 캐너비스의 찬양. Joyful, Joyful, 크리스틴 캐너비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시인은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의 기도,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의 기도, 그리고 내 생의 처음과 마지막의 기도는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되도록 감사를 하나의 숨결같이 노래로 부르고 싶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치 숨결같이 늘 그 감사가 읊조려지길 원합니다. 감사의 찬양 두 곡 준비했습니다. 도희선의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리고 민호기의 감사 위에 감사 올려드립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들을 지키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소프라노 양지영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다고 하십니다. 그 길은 가장 선한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여호와의 강한 손은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기에 우리는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하심을 믿고 담대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을 기뻐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H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 요요마가 수많은 공연을 치르며 전 세계인에게 감동을 전할 때의 일입니다. 그는 살인적인 연주 일정 속에서도 무대에만 서면 언제나 아이처럼 환하고 기쁜 미소로 연주했는데요. 수십 년 동안 지칠 줄 모르는 그 기쁨의 비결이 궁금했던 한 기자가 그에게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온화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별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다만 무대에 올라 활을 켜기 직전 제가 아주 어릴 적 처음으로 첼로를 만나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행복했던 바로 그 순간을 눈을 감고 떠올릴 뿐입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듯 가장 행복했던 첫 기억을 마음에 품으면 지금 눈앞에 있는 삶이 아무리 고단하더라도 금세 얼굴에 기쁨이 피어납니다. 내가 먼저 기쁜 얼굴을 하면 그 기쁨은 고스란히 주변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행복하게 물들이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며 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팍팍한 형편 속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미소 지을 때 주님의 세밀한 동행하심을 체험함으로써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세상의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있을 때는 기뻐하고 없어지면 슬퍼합니다. 또 누릴 때는 기뻐하고 떨어지면 슬퍼하고 해가 나면 기뻐하고 흐려지면 슬퍼합니다. 또 잘 되면 기뻐하고 잘 되지 않으면 슬퍼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 기쁨의 근원을 둔 사람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평안이란 단어 대신 기쁨이란 단어로 바꿔 읽어보면 어떨까요?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서 언제나 샘솟듯이 솟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이 있는 말,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했죠.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실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에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로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말고 떠나지 마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호와여, 주의 길로 나를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인하여 평탄한 길로 인도하소서. 내 생명을 내 대적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함이니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믿음 좋은 한 청년이 결핵에 걸려 상태가 자꾸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공기 좋은 곳에 가서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정리하라는 말을 전했는데요. 그는 시골로 내려가 원두막에서 주로 시간을 보내며 안정을 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고 나면 쑥쑥 자라나는 수박줄기에 눈길이 갔는데요. 그래서 하룻밤에 몇 센티미터나 자라는지 재보기로 하고는 수박줄기 끝부분에 표시를 살짝 해뒀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일어나자마자 밤새 자란 수박줄기의 길이를 쟀는데요. 그랬더니 무려 40cm나 자라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 수박줄기를 하룻밤에 40cm나 키우시는 부지런한 하나님께서 수박보다 훨씬 귀한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그때부터 청년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쳤고 이로 인해 의사도 놀랄 정도로 병은 빠르게 치료됐다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하나님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언제나 활력 있게 움직이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염려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섭리를 기대하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르리라. 아멘.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엘리사벳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외쳤다. 그대는 여자들 중에서 복을 받았고 그대의 아이도 복을 받았습니다. 오, 하나님을 믿은 여자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여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누가복음 1장 42절, 45절. 가브리엘은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며 잉태에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가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까 의아해할 때 천사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고는 잉태치 못하던 마리아의 사촌 엘리사벳이 노년에 임신했음을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마리아가 응답했습니다. 제 몸과 영혼은 주님의 것입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엘리사벳을 방문한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은 복받은 여인이라 부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은 여자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 여자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테니까요. 당신이 걱정을 포기하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며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께 당신을 내어드리면 당신 역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의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압니다.

듣던 소리는 너는 커서 거지가 될 거다라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두 살 때 소아마비에 걸렸지만 집안이 가난해 치료를 받지 못했고 포대를 끌며 기어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8살이 되던 해에는 아이들에게 위화감을 줄 수 있다며 초등학교 입학을 거절당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고 한 재활원에 들어가 세상이 아닌 신앙을 통해 홀로 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서울대와 카이스트에서 교수로 임용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게 됐습니다. 그는 장애와 어려운 가정환경 때문에 세계적인 수학자가 되기 전까지 주위의 온갖 냉대와 차별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이겨내고 설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주신 힘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수학자인 그는 자신이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세상의 부조리나 죄 혹은 죄인을 만나면 그것을 잘게 나눠버려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듭니다. 또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만나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무한대의 평강과 기쁨이 나옵니다. 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기에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힘은 무한하기에 적은 그리스도인들이 큰 세상에서 놀라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기뻐하며 그 기쁨을 우리 나름의 방법으로 주위에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경 시편 148편을 보면 멋진 찬양의 잔치가 열리고 있어요. 이 잔치는 온 세상을 무대로 하고 있습니다. 빛나는 달에서 캄캄한 바다 깊은 곳까지, 왕에서 어린아이까지, 땅의 뿌리를 박은 나무에서 하늘 높이 나는 새까지 모두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찬양에 동참할 수 있다고 말해요. 찬양은 왜 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살짝 맛보기만 해도 절로 신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생긴 즐거움은 그 무엇으로도 깨지지 않습니다. 걱정이나 두려움이 기어들 틈이 없으며 슬픔이나 질투도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초자연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은 기쁨으로 벅차오르고 입에서는 절로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잔치는 이미 시작됐어요. 어서 와서 함께 해요. 네,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께 이 시간 향기로운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오영훈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국립합창단의 찬양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미로다. 시편 103편 8절 11절 말씀. 서양 격언의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우리가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한 것은 감사의 조건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감사를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만한 마음, 남과 비교하기, 마음속 욕망 등이 감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첫째, 감사와 불평도 습관이다. 기왕이면 감사를 습관화해야 한다. 둘째,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많이 깨닫는 자가 많이 감사하는 법이다. 셋째, 기도하면 감사가 더 넘치게 된다. 기도는 원망을 감사로 만드는 거룩한 과정이다. 넷째, 감사는 내 인생을 역전시켜준다. 불평하면 불행이 평생 따르고 원망하면 원 없이 망하게 된다. 감사는 불행을 축복으로 바꾸는 통로이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미로다. 시편 103편 8절 11절 말씀.

Thankful, 조시그로반의 영어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합니다. 국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비안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이화 챔버 콰이어가 부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네, 주님의 놀랍고도 광대한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조차 없는 어마어마한 사랑이지만 그 사랑을 더없이 깊이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보여주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매일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찬양과 감사드리길 바라면서 향기로운 찬송 한웅재님의 감사할 때 내 안 어딘가 불이 켜져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 마지막 사도 오늘 이야기는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졌지만 당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이 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나서지 않자 눈에 띄지 않고 항상 조용하게 다른 사람들을 따르기만 하던 이 어부 출신 청년이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죠.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도 요한 시리즈 그 여섯 번째 이야기를 지금부터 같이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열한 제자들을 남겨두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하는 숙제가 남겨졌죠. 그 후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으로서

수천 명의 예수님의 새로운 제자들이 어렵고 힘든 시기들을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 고난들 중에는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정없이 잡으러 다니던 시절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때의 박해로 인해 제자들이 전국의 다른 여러 지역과 사마리아까지 흩어져 예수님의 이름으로 희망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고 그 복음은 거기에서 또 더 먼 세계 여기저기로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을 박해했던 사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자신이 다 없애고자 했던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됐다는 거죠.

0: 제대로 우리가 고향에 온 게 얼마 만이죠? 아, 참 좋네요.
1: 정말 오랜만이지?
2: 그리웠어.
0: 저도요. 제가 가장 그리웠던 건요, 똥이 트기 전에 잔잔한 호수를 보고 있으면 모든 게 조용하고 잠잠하다가 갑자기 수평선 위로 해가 푹 튀어나와요. 마치 물이 불을 잡고 있다 놓친 것처럼요.
1: 그렇지. 아, 아, 그때 넌 어떻게든 여길 떠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었는데. 에? 그치?
3: 아,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0: 베드로, 다시 돌아오고 싶었어요?
1: 돌아오다니? 다시 업으로 말이야?
0: 네.
1: 아니, 한번 왔었잖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여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었지. 난 옛날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데 시간을 되돌리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있어.
0: 아니, 왜요?
1: 시간을 되돌려서 그 배신자 녀석을 어떻게든 막아보고 싶어서.
0: 베드로,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신 거잖아요. 배신의 사건도 거기에 포함된 거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우리의 죄값으로 내주셨으니까요.
1: 알아, 그건 알지만. 아, 요한, 야고보 일은 정말 유감이다.
0: 형 정말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제 형이 옆에 없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요.
1: 대체 헤롯 왕이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 느닷없이 유대인과 우리 사이의 문제에 끼어들어서 야고보를 죽이다니.
0: 유대인들을 기쁘게 해주려는 거죠. 특히 성전 지도자들을. 지금 헤롯이 로마에서 온 새로운 총독을 견제하려면 그들의 지지가 필요할 테니까요.
1: 아주 유대인의 수치야, 수치.
0: 그래,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베드로. 헤롯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 중 누군가를 더 잡아갈지도 몰라요. 이틀 후면 유월절이잖아요. 예루살렘이 여기저기에서 온 유대인들을 북적이면 헤롯이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뭔가 또 일을 꾸밀 수도 있어요.
1: 아, 맞다. 이틀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가 14년이 되네.
0: 네, 벌써 14년이 흘렀어요. 어쨌거나 조심하세요, 베드로. 헤롯 왕은 위험한 사람이니까.
1: 그래, 알겠어. 아, 그나저나 언제 떠나?
0: 아침에 출발해야죠.
1: 예수님 어머니를 나사렛 집으로 모셔가려는 거야?
0: 아니에요, 다른 더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아무도 어머니를 알아보지 못하는 곳으로요. 가이사랴 빌립보나 아니면 더 북쪽

0: 보러 가려고요. 근데 혹시라도 너무 무리가 되실까 걱정이에요.
1: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때? 꼭 떠나야 되겠어?
0: 예수님께서 제게 어머니를 돌보라 하셨는데 여기가 이젠 안전하질 않아요. 헤롯이 야고보 형을 죽이는 걸 보고 예수님

0: 들었어요.
1: 네가 같이 있으면 좋을 텐데.
0: 베드로, 보고 싶을 거예요. 몸 조심하시고요.

0: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요한은 아침 일찍 갈릴리에서 북쪽을 향해 길을 나섰습니다.
1: 진짜 계속 걸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2: 괜찮다, 요한. 그나저나 사람들이 말하던 그 사람 얘기 좀 해보렴. 난 한 번도 못 만나봤지 뭐니.
1: 아, 사울이요?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엔 적이 너무 많아서 거긴 오래 머물지 못할 거예요.
2: 적이 많다니 무슨 말이야?
1: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사울 형제는 배신자거든요.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바리새인의 새로운 유망주로 떠오르고 있었으니까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모두 없애버리겠다고 종횡무진 뛰어다니며 활약을 펼치고 있었죠.
2: 불쌍한 사람이구나. 그럼 지금 사울은 어디 있는 거냐?
1: 지금도 어디 이방인들 사이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전하고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바나바라는 형제와 안디옥에서 배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말씀을 전하러 갔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2: 지난번에 예루살렘에서 만난 그 바나바랑?
1: 아, 예. 그때 바나바가 사울이 진짜 변화됐다며 베드로와 저를 설득하러 왔었죠. 바나바가 중간에 끼지 않았다면 우린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뭘 이루려 하시는 건지 절대 몰랐을 거예요.
2: 그 사울 형제 결혼은 했니?
1: 그건 왜요?
2: 내 사촌이 혼기가 찬 딸이 있는데.
1: 아, 아 근데 사울은 결혼에 관심이 없는 것 같던데.
2: 그럼 넌 어때? 사실 난 너한테 먼저 물어보고 싶었는데.
1: 저요? 아, 아니요. 저도 전혀 생각 없어요, 어머니.
2: 아니, 왜?

0: 요한과 마리아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몇 달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유다 지역에서 들려오는 계속되는 교회 형제 자매들의 박해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너무 아팠죠. 이듬해 봄엔 오래 걷지 못하는 마리아를 위해 당나귀를 장만해 마리아를 그 위에 태우고 다메섹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그들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아 다시 북쪽으로 이동해야 했죠. 이동하는 동안 몇 날 며칠 씻지도 못하고 길에서 자야 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죠.
1: 제가 루기오입니다만 누구신지?
2: 네, 저는 요한이라고 합니다.
1: 옆에 계신 분은 어머니 되시나요?
2: 아, 예, 뭐 그렇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여기까지 아주 먼 길을 왔습니다. 며칠 머물 곳을 찾고 있죠.
1: 혹시 도망 중이신가요?
2: 남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이긴 합니다. 안디옥에 도착하면 당신을 찾아가라고 해서 왔습니다만.
1: 그러십니까? 누가 제 이름을 알려드렸나요?
2: 베드로우라고.
1: 네? 아니, 시몬 베드로요?
2: 예.
1: 예수님을 따르는?
2: 예, 예, 예.
1: 그럼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
2: 아, 예, 맞습니다.
1: 아,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다니. 그것도 이 먼 안디옥에서.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된 겁니까?

0: 비밀을 지켜주신다면.
1: 아니, 걱정 마십시오.
0: 전 여기 계신 분을 안전한 곳으로 모시기 위해 왔습니다.
1: 아, 네. 아이고,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우선 식사부터 하시죠.
0: 아, 예, 정말 감사합니다.
1: 여기 좀 앉으십시오.
2: 감사합니다. 제 소개가 늦었네요. 전 마리아라고 합니다. 제 아들이 떠나며 요한에게 절 돌봐달라 당부하는 바람에 요한이 이 먼 곳까지 절 데리고 오게 됐죠.
1: 아, 그렇군요. 혹시 그 아드님은 누구신지?
2: 제 아들은 예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모두의 구세주시죠.
1: 어? 아니, 그...
0: 이제 저희가 왜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는지 이해하실 줄 압니다. 제가 이분이 누구신지 바로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도 이제는 이해하시겠죠?
1: 위협을 느끼시는 거군요.
0: 네. 예루살렘 성전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이 얼마 전 제 형 야고보를 죽였죠. 예수님의 사도 중 첫 순교자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머니를 찾아내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겠다 생각했죠.
1: 아, 그렇군요. 잘 오셨습니다. 저희는 두 분을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하지만 여기 안디옥에도 위험이 있습니다.
0: 이 지역 회당의 지도자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1: 뭐, 꼭 그렇다기보다는... 사울 형제를 아십니까?
0: 예, 바나바와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만났습니다.
1: 사울 형제님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구세주이심을 전하고 다녔는데 그로 인해 안디옥뿐 아니라 이 근방에 수많은 적이 생겼습니다.
0: 아... 사울답네요. 대단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만났을 때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해 부르셨다고 했죠.
1: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라 하셨죠.
0: 보내요? 어디로 말입니까?
1: 저희가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 바나바와 사울에게 맡기려 하시는 일이 있으시니 따로 세우라 하셔서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고 떠나보냈습니다.
0: 그래서 어디로 갔습니까?
1: 구브로로 갔습니다. 또 거기서 갈라디아 지방까지 갈 계획으로요.
0: 갈라디아요? 아, 놀랍군요. 언제 떠났나요?
1: 벌써 한 달도 더 됐죠. 움직이지 마세요.
3: 열어라! 황제의 이름으로 명한다!
1: 요한 마리아, 절 따라오세요.
3: 당장 문을 열어라!
1: 빨리요, 이쪽입니다.
3: 다들 멈춰라.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마.
1: 달려요 마리아, 어서 도망치세요.
3: 잡아!
4: 루기오는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술을 부리며 황제에 대해 반역을 일삼는다고 고발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군인들이 요한과 마리아를 잡으러 온 건 아니었지만 그들도 다른 성도들과 함께 붙잡혀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죠. 하지만 루기오의 도움으로 요한과 마리아는 겨우 탈출해 어둠을 틈타 해안가로 도망칠 수 있었고 요한은 사울과 바나바가 있는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때가 되어 요한과 마리아는 마침내 여행을 마치고 정착해서 쉴 수 있었고 때가 되어 마리아가 나이가 들어 평온하게 하늘나라로 갔으며 때가 되어 요한은 아시아와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아버지 같은 존재가 됐죠. 그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

사도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아있으면서 기나긴 사역의 날들과 여행을 통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됐지만 그의 기록에 나타난 한결같은 메시지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는 것이었죠. 요한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기록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직접 지으셨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친구라 부르시고 모세에게는 친구에게 얘기하듯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십니다. 우린 친구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죠.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지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고 저를 위대한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사도 요한 시리즈 여섯 번째 시간 마지막 사도 출연 서령범, 박영재, 임호기, 신범식, 이정민 해설 서혜정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기다림의 연속이죠. 오늘 주일 예배를 기다리신 분들도 많으셨을 테고요. 보고 싶은 사람을 기다리거나 요즘은요, 제 주변에 여름을 앞두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그분들은 체중계의 숫자가 줄어들기를 기다리고 계시겠죠. 기도의 응답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도도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을 거쳐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을 마냥 기쁘게만 지날 순 없지만요.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은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 여정인지 분명히 알려줍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하고 완전한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기다림의 시간을 감사함으로 지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면서 하늘편지 시작합니다.

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쉐키나 찬양단이었습니다. 아,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편지 문을 활짝 열었어요. 어디서 무엇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실까 오늘도 궁금한데요. 그런 이야기들 간략하게 들려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의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실 분들은 문자 메시지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육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9552님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다녀와서 지금은 식사 준비하며 듣고 있습니다. 맛있는 오이 소박이를 먹으려고 합니다 라고 주셨는데요. 와, 밥 한 그릇 뚝딱하게 되는 오이 소박이 생각하니 군침이 돕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3015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라는 찬양 신청합니다. 예배자의 삶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신청곡의 제목을 적어주셨는데요.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고백일이라 생각하며 바로 이어드릴게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사랑나무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저와 이야기 나누기 원하시는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8594님,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에 듣는 찬양은 더 은혜가 됩니다. 세상의 그 무엇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바꿀 수 없음을 고백하며 그 기쁨을 더욱 전하는 제 삶이 되길 소원합니다 하셨어요. 와, 너무 아름다운 고백인데요. 오늘은 유난히 더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오신 것 같아요. 한 주간 그 여운이 쭉 이어지길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4501님, 자녀들이 신나게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천국은 마치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정말 공감이 됩니다. 찬양 이어드릴게요. 8594님의 문자 메시지를 접하며 이 찬양이 떠올랐어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이화 챔버 콰이어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요. 4501님이 신청하신 곡 천국은 마치까지 함께 하시죠.

네, 어느새 하늘 편지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끝곡으로 김 브라이언의 목소리로 주가 일하시네 보내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이 찬양의 가사가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늘 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찬양요술길 찬양사역자 구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예상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고 계획했던 일들이 갑자기 바뀌기도 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때때로 멈춰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잘 가고 있는 걸까?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도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다 알아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에서 신뢰하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온전히 기대다, 삶 전체를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신앙은 내 생각이나 계산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신뢰하는 것입니다. 혹시 불확실한 길 앞에 서 계시다면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찬양의 옷을 깨 첫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리님의 전심으로.

여러분께서는 찬양사역자 구선이와 함께 찬양의 우솔길을 거닐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떠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계획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던 것이죠. 순종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주의 깊게 듣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로 연결된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들었다면 삶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은 설명이 아니라 신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항해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것을 믿으며 순종의 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소망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시와 그림의 항해자.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의 어솔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 위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셔서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미래의 염려, 가정의 문제, 건강의 어려움. 그렇지만 이러한 풍랑보다 크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환경을 뛰어넘는 신앙을 소유하게 됩니다. 한 주간도 염려보다 믿음을 선택하며 두려움보다 신뢰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소망하며 찬양의 어슬길 마지막 찬양으로 손영진 사모님의 아무것도 염려 말아요 올려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찬양사역자 구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살면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세상에 공짜가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법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 그만큼 값을 치러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그분의 계산 방법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죠. 매일 마시는 공기 공짜, 시원하게 내리는 빗방울 공짜, 노랗게 빨갛게 파랗게 피어있는 꽃구경 공짜, 따스한 햇살 공짜. 주님의 의리를 위해서 값없이 공짜로 선물로 주신 것들이죠. 주변을 둘러보면요, 그 사랑이 너무나 많음을 알게 되는데요. 자비로운 그 주님의 풍성한 사랑 안에서 우리의 삶도 감사가 넘치길 소망하면서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세명자의 감사 찬송으로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거저 받은 것들에 대한 감사의 글들도 참 많은데요. 가장 값진 것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숨쉬는 공기, 따스한 햇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소처럼이요 라고 찰스 디킨스가 말했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살아 숨쉬는 것,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기적 같은 것을 공짜로 주십니다 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졌다는 것, 그것을 알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우리 삶 안에 장미꽃의 가시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또 나아가면서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고백을 찬양으로 드리길 바랍니다. 강성훈이 부릅니다.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

강성은의 내 맘의 주요 소망되소서, 그리고 김도연의 이 세상에 근신된 일이 많고, 또 C5밴드의 감사함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는데요. 그래요. 골로새서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고백하면서 우리의 입술에 감사뿐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로 나아가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원하며 찬송가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그래서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여러분의 고백으로 폴 발러시 찬양입니다. My Jesus, I love thee.

찬송가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My Jesus I Love Thee 폴 발로시의 찬양으로 그리고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 크리스 라이스의 그리고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Savior like a shepherd lead us 보힘의 아름다운 화음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에서 매일매일 감사가 넘치는 상황들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건요. 그 모든 상황들, 억울한 상황들, 또 힘든 상황들, 낭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기도로 올려드릴 때, 또 그 상황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할 때 바로 감사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기도를 계속하며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The Light Worship의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나눕니다.

더 라이트 워십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브라운 워십의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어노인팅의 예수 따라가며까지 찬송과 세 곡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또 이제 인사를 드리고 또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뵈야 될 시간이 이렇게 아쉽게 왔네요. 한 주간도 넘어지고 또 우리 안에 절망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요,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소원하면서요, 그 주님의 품 안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힐송의 찬양으로 주품에 스틸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우리가 꿈꾸는 통일은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갈라진 땅 위에 복음의 평화가 흐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희입니다. 북한에서 6월 1일은 국제아동절이고요. 6월 6일은 소년단 창립 80주년이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특히 소년단 창립 80주년을 앞두고 아이들을 동원해서 전국 각지에서 김정은 위원장에게 충성의 편지를 전달하는 이어 달래기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웃음이 가장 빛나야 할 날, 그 작은 손에 충성의 편지가 들려있다는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멈추게 합니다. 어린 마음이 가장 맑고 자유로워야 할 시기에 누군가를 위해 마음을 먼저 바치도록 배워야 한다는 현실. 북한의 현실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죠. 사랑은 원래 무엇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조건을 내걸지도 않으시고 또 보답을 요구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를 품어주시고 또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 생명으로, 강요가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자, 바라기는 북한의 아이들과 모든 북한의 주민들이 거짓된 충성의 길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자유와 회복의 길로 나아오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꿈꾸는 복음통일, 그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첫 찬양과 함께 출발합니다.

0: 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오늘 첫 찬양은 송정미 사모님의 음성으로 자유의 길 희년이란 제목의 찬양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시작하면서 북한에서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우상화 작업,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도 네, 강요되고 있는 그런 소식들 전해드렸었죠. 우상화된 권력 앞에 마음을 내어주도록 배우게 되는 어린아이들의 그 이야기,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북한 땅의 그 현실들을 떠올리면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부르는 찬양, 또 우리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큰 자유인지를 다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충성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북한의 땅에 참된 복음이 전해지고 왜곡된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진리로 회복되기를,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돼서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함께 누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 시간 잠시나마 우리의 마음이 북한 땅을 향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함께 들으시면서 잠시나마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을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시간인데요. 북한의 생생한 선교 소식들을 전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북한 땅 위에 더하는 시간입니다. 북한의 오늘 우리의 기도, 이 시간은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1: 샬롬 모퉁이돌 선교회 정은주 간사입니다. 지난주 보위부의 감시와 단속이 강화되는 상황을 위해 기도했는데

이번 주에는 북한에서 구제가 통로되어 복음이 전해지는 소식을 나누고 기도합니다. 금년 4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언니, 이거 북한에서 보내온 건데 뭐 하는 것 같아요? 탈북 사역자가 상기된 얼굴로 물으며 내민 핸드폰을 보니 겨울잠바를 입고 돌아앉은 여인의 뒷모습 사진이었습니다. 혹시 기도하는 모습 아니야? 라고 했더니 어마나 어떻게 알았어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기대 가득한 얼굴로 묻길래 짐작해 대답한 것이라 말하자 그간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코로나 전 북한과 인접한 지역에 가서 현지 일꾼들이 돌보는 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통제가 강화되면서 대다수의 북한 형제 자매들과 연락이 끊어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진 속의 자매와도 소식이 끊겼다가 2년 전에 다시 연락이 되었다고 합니다. 까마득히 잊고 있던 자매였는데 북한 성도와 연결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북한은 일반적으로 추방이나 군인 가족같이 공식적으로 이동 가능한 경우가 아니고는 거의 자기가 태어난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그 자매가 남긴 북한의 주소를 찾아 사람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처음에는 깜짝 놀라며 만나지 않겠다고 거절했답니다. 겁이 나니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 다시 그 자매에게 한 달 생활비와 함께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중국에서 만났던 선생님을 기억하나요? 그 선생님이 어려운 북한 사람을 돕고 복받을 일을 했던 것처럼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나 복받을 사람을 추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가끔 연락을 주고받으며 처음 한두 번은 조건 없이 보내주었으나 중국에서 복음을 듣고 돌아간 자매에게 이건 그냥 돈이 아닙니다. 내가 보내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보내는 것이니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주고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는 것에 따라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그 상황을 알려달라고 분명하게 설명하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그 자매가 꼭 수술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연락해 왔습니다. 수술비와 사역비를 함께 보내주었는데요. 그리고 1년이 지난 4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는 사진을 찍어 보내온 것입니다. 북한 자매에게 어떻게 사람을 돕고 복음을 전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가서 도와주면 의심을 하니까 사람들을 찾아가 일거리를 만들어주고 그 일을 하면 먹을 것도 주고 시간당 돈을 계산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자매의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듯 하더니 한 명, 두 명씩 찾아오기 시작했고 굶주리고 헐벗은 그들의 형편에 맞게 도와주면서 기회가 될 때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첫째, 복음을 듣고 북한으로 돌아간 형제와 자매들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에서는 성경을 마음대로 볼 수도 없고 말씀을 가르쳐 줄 목회자도 없습니다. 설교도 들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척박한 환경에서 홀로 또는 소수의 무리로 모여 믿음을 지키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흠받아요.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연락이 끊긴 북한 성도들과 연결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북한에 돌아간 성도들과 연락이 끊겨 애태우는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과의 연락이 가능해지도록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시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을 듣고 돌아간 북한 형제 자매들과 연결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북한 내부에서 복음이 증거되어 허다한 무리가 주께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럴 수 없는 중에 구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나누어져 북한에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더 자세한 기도 정보와 실제적인 기도 동역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모퉁이돌 선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분단의 경계를 넘어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꿈꾸며 우리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상처난 땅 위에 복음으로 평화를 다시 심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웃꿈복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으로 함께합니다.

갈라진 땅에도 복음은 흐르고 우리는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주현 목사입니다. 주니어 주빌리 사무총장으로 다음 세대를 통일 세대로 길러내고 있으며 서울에 있는 메이커스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기도가 막히는 것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고 큰 바위 같은 문제 앞에서 압도되어 답답함과 막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북한의 변화와 복음적 통일을 향한 기도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채석장 석공의 태도입니다. 석공은 큰 바위를 한 번에 깨트리려 하지 않습니다. 바위만큼 큰 도구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바위에 비해 터무니없이 작아 보이는 망치와 정, 쐐기를 들고 바위 앞에 섭니다. 바위에 정을 대고 작은 틈이 생길 때까지 집요하게 칩니다. 그렇게 생긴 틈에 쐐기를 대고 작은 망치로 계속해서 내리치면 바위에 실금같이 작은 결이 생기고 어느 순간 바위가 쩍 갈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돌파하는 기도는 한두 번의 강력함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요함과 꾸준함에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돌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관해 말씀하실 때 항상 밤낮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기도로 시작하는 동기는 달라도 꾸준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와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를 시작할 때의 모습보다도 더 강력한 기도의 용사로 성장해 있는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석공은 아무리 큰 산과 같은 바위 앞에서도 압도당하지 않습니다. 이 바위도 또한 깨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사람,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신뢰와 믿음 속에서 돌파를 경험한 사람은 비록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반드시 이 문제도 돌파하게 된다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더욱 풍성한 응답과 돌파의 역사와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집요하고 꾸준한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적 통일이라는 오래되고 큰 바위 같은 문제가 우리를 압도할 때에도 그 문제 앞에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응답과 아무런 돌파를 이루지 못하는 것 같은 그때에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 믿음의 기도에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한순간입니다. 이를 믿고 오늘도 더욱 무릎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더욱 집요하고 꾸준한 기도로 철옹성과 같은 북한의 견고한 벽을 무너뜨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였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메이커스 교회 여주현 목사님의 주빌리 칼럼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북녘을 위해 기도하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단의 경계는 여전히 우리를 나누고 있지만 복음은 그 어떤 벽도 넘는 생명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기도, 마음 계속해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곡으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노인팅의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도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복음 통일 지금까지 저는 김태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이징 국악 우예입니다. 마크 네포 작가의 저서 고요함이 들려주는 것들 중에 있는 글을 소개해드릴게요. 삶을 만들어가는 건 계속해서 이어지는 나날들이다.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평화와 기쁨, 치유를 경험한다. 작고 소소한 기적들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준다. 작고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 삶 속에서 절절히 깨닫게 됩니다. 걷고 뛰고 노래하고 울고 웃는 모든 순간이 다 기적이더라고요. 이제 오늘 첫 곡은 서울 영락교회 신내가의 시무나무 국악선교단의 찬양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서울 영락교회 시내가의 시문나무 국악성교단의 찬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간 프레이징 국악은 우리 고유의 가락과 장단으로 만들어진 국악 찬양과 함께 서양음악 어법으로 만들어졌더라도 우리 국악기가 참여한 다양한 찬양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청취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청 부탁드리면서 하예람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보내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예람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세미한 소리 국악선교단 2집 앨범 수록곡 하나님의 진리등대 그리고 이슬기의 가야금 찬양 스윗 러브를 전해드립니다.

세미한 소리 국악선교단의 2집 앨범 수록곡 하나님의 진리 등대 그리고 이슬기의 스윗 러브 가야금 찬양을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EBC 극동방송의 국악 찬양 프로그램 프레이징 국악 함께하고 계시고요. 저는 작곡가 오예입니다. 이번에는 배화의 해금 찬양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그리고 이생강의 대금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합니다.

대화의 해금 연주로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그리고 이생강의 대금 찬양 나의 영원한 신기업 듣고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로는 고우석의 피리 찬양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남겨두고 전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의 김태희 구성 및 진행의 오예였습니다. 평화와 기쁨, 치유를 경험하는 한 주가 되기 소망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 미켈란젤로가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인 천지창조를 그릴 때 일입니다. 수년 동안 비계 위에 누워서 온몸에 물감을 뒤집어 쓰면서 그림을 그리는 동안 수많은 귀족과 추기경들이 성당을 찾아와서 그 아래에서 완성되어가는 그림을 보며 다들 감탄을 했다고 해요. 오, 저 세밀한 붓터치를 보십시오. 저 역동적인 인물들의 근육을 보십시오. 미켈란젤로는 정말 신의 손을 가진 게 분명합니다. 사람들은 미켈란젤로의 천재적인 능력과 기교를 칭송하기 바빴는데요. 그림이 거의 완성되었을 때 미켈란젤로는 조용히 붓을 내려놓고 아래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하, 저 사람들은 내가 그린 인물의 손가락과 색채의 화려함만 감탄할 뿐이지 내가 이 거대한 벽화를 통해서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어미하신 구원의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렸다는 사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구나 라며 한탄했다고 해요. 성경에도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치유와 기적이라는 그 화려한 그림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화려한 배경 너머에 있는 진짜 메시지인 나는 대접받는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으러 왔다라는 구속의 뜻을 제자들의 귀에 억지로라도 심어 넣고자 하셨다는 것이죠. 믿는 우리들은 눈앞의 이적과 축복에만 매달려서 주님의 마음과 그 뜻을 놓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도 찬양함으로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고 그 모습에 사람들이 놀라워했는데 그 놀라움과 칭송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능력에 매료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십자가 고난이 예수님의 진짜 사명심을 재차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고난보다 칭송받는 것이 좋고 영혼구원보다 능력에 관심을 갖게 되면 주님의 뜻을 알기 어렵다는 것이지요.

믿는 우리들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잘 들어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대형 연주회가 열렸는데요. 수많은 관객이 숨을 죽이고 있는 가운데 한 천재적인 바이올린 연주자가 신들린 듯한 연주를 이렇게 연주를 선보였다고 합니다. 화려한 기교와 연주로 객석에서는 연신 우와 우와 감탄이 터져 나왔는데요. 정작 지휘자의 얼굴은 갈수록 어두워졌다고 합니다. 곡이 끝난 뒤에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보냈지만 지휘자는 연주자를 무대 뒤로 불러서 엄하게 꾸짖으며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의 연주 기술은 완벽합니다. 관객들의 찬사도 대단했지요. 하지만 오늘 바이올린 독주회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그 화려한 기교 때문에 오늘 오케스트라 전체의 조화가 다 깨져버렸고 작곡가가 이 곡을 통해 전하고자 했던 평화와 슬픔의 메시지는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당신은 자신의 화려함만 보았지 오케스트라 전체가 보여주어야 했던 그 곡의 본뜻은 전혀 읽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꾸짖었다는 것이죠. 연주자는 박수 소리에 취해서 정작 지휘자가 원하는 그 음악의 방향과 뜻 본질을 놓쳐버렸다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의 화려함과 무리들의 환호성에 마음을 뺏겨버렸다는 거죠. 마치 이 바이올린 연주자처럼 정작 그 기적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본질인 십자가를 통한 인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거대한 마스터 플랜 그 큰 뜻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뭐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지휘에 삶을 맞추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그 지휘하심에 맞춰 삶을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찬미워십의 찬양의 심포니 플레이티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찬미워십의 찬양의 심포니, 플레이트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헌신한 슈바이처 박사가 잠시 유럽에 들렀을 때 수많은 언론과 대중은 살아있는 성자라고 부르면서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가는 곳마다 구름대 같은 인파가 몰렸고 그의 희생적인 능력과 업적을 찬양하는 그런 집회가 열렸다고 해요. 한 젊은 기자 선교사 지망생이 슈바이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박사님, 수많은 사람이 박사님의 그 위대한 능력과 헌신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박사님처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전 꼭 알고 싶습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는 고개를 흔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것은 아주 위험한 독약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행한 일의 결과나 사람들의 평가에 더 집중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그 순간 주님의 길에서 이탈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느냐 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의 뜻 안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그러나 아주 그냥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아내고 또 병을 고치고 이런 성공적인 사역과 그로 인한 대중의 인기에 도취해버렸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사역의 성공에 취해서 영적으로 비대해지는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고치시는 놀라운 사역 뒤에 곧바로 인자가 넘겨지리라 라는 고난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사역의 화려한 열매나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나 그거 받고 싶어요, 화려한 열매 보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 뒤에 숨겨진 주님의 세밀한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겸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겸손과 순종으로 세상 소리에 우리의 귀를 닫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시와 그림의 너는 결단하라, 송승현의 순종.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너는 결단하라, 송승연의 순종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들이었지만 이기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그런 세상 욕심이 다들 있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곁에 세우시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가장 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처럼 낮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과 야망을 버리고 온전히 낮아질 때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큰 자가 된다는 것이죠. 미국의 철강왕 앤드루 카네기가 사업을 크게 일으켜서 수많은 직원을 채용할 때 일입니다. 한 번은 고위 간부 사원을 뽑기 위해서 최종 면접을 보게 되었는데 면접실에는 세 개의 의자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아주 화려하고 높은 상석이었고 다른 두 개는 평범하고 낮은 의자였다고 해요. 야망이 넘치는 영리한 지원자들이 먼저 방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이 회사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어울리는 그런 인재임을 과시하고 싶어서 주저하지 않고 가장 크고 화려한 상석에 털썩 앉았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의 이력과 능력을 자랑하기 바빴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지원자가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었지만 겸손한 태도로 방에 들어와서는 가장 낮고 평범한 의자에 조용히 앉더랍니다. 면접관들이 질문할 때에도 자신의 야망을 뽐내기보다는 회사와 동료들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를 진솔하게 대답하더래요. 모든 면접이 끝난 후에 카네기는 가장 화려한 자리에 앉아서 자신을 과시했던 사람들을 모두 탈락시키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았던 지원자, 겸손했던 그 지원자를 수석 간부로 채용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아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은 결국 남에 의해 내려오게 되겠지만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아 겸손히 준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를 기꺼이 높은 자리로 모셔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간부를 채용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제자들도 주님의 좌우편이라는 화려한 상석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가 자신이 크다고 변론했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세상의 서열 구조를 뒤집으신 그런 분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으로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면 영적으로 추락하게 되겠지만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 낮은 자로 낮출 때 주님께서는 친히 그 인생을 하늘의 권위로 높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고 겸손히 자신을 낮추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초롬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바비킴의 겸손의 자리.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초롬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바비킴의 겸손의 자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도의 독립 영웅인 간디 아시죠? 이 간디가 인도의 대표로 영국 국왕 조지 5세를 만나기 위해 런던 버킹엄 궁전을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당대 최고 권력자인 영국 국왕을 만나는 자리인 만큼 모든 참모는 간디에게 화려한 정장이나 격식 있는 옷을 입어달라고 권했다고 해요. 권력의 세계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간디는 평소처럼 인도의 가장 가난한 서민들이 입는 전통 무명 천 한 장을 몸에 걸치고 낡은 샌들을 신은 그런 모습으로 궁전에 들어갔다고 하죠. 화려한 제복과 황금으로 치장한 영국 귀족들 사이에서 간디의 모습은 그야말로 초라하기 그지없었을 겁니다. 한 영국 기자가 비아냥거리며 이렇게 질문했대요. 당신은 국왕을 만나는데 옷차림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때 간디는 잔잔하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국왕께서 우리 두 사람이 입고도 남을 만큼의 화려하고 충분한 옷을 혼자 다 입고 계시니까요. 저는 제 조국의 가장 낮고 가장 가난한 이들의 마음을 대변하러 왔을 뿐입니다. 간디는 스스로를 철저히 낮추어서 가난한 자와 똑같이 되었지만 그의 겸손함과 무소유의 삶은 영국 왕실의 그 어떤 화려한 권력보다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고 오늘날까지 가장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로 높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들도요, 무리들 위해 군림하려는 화려한 큰 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막 서로 싸우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회적으로 아무런 권력도 주장할 권리도 없는 무기력한 어린아이를 기준점으로 제시하셨다는 것이죠. 세상의 야망과 외적인 치장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무력함을 인정하며 낮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시대와 역사 앞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사람으로 높여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오늘도 겸손의 모습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장윤영의 겸손.

네,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장윤영의 겸손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9세기 미국의 복음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이 영국에서 대규모 전도 집회를 열었을 때 유럽 전역에서 수많은 유명한 목회자와 신학생들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영국의 문화는 손님이 투숙하면 호텔 하인들이 방 밖에 내놓는 그 구두를 밤새 깨끗하게 닦아놓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밤 그 호텔의 하인들이 바빠서 방치했던지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목회자들의 구두가 먼지 투성이로 그냥 복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방에서 나온 영국의 엘리트 목사님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가 아유 누가 네 내 구두를 닦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불평을 막 늘어놓았다고 해요. 자신이 학식 있고 대접받아야 할 큰 자라는 자존심 때문에 아무도 먼저 손을 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상황을 우연히 보게 된 무디 목사님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앞치마를 두르시고 복도로 나오셨다고 해요. 그리고 밤이 깊을 때까지 복도를 돌아다니시면서 그 거만

0: 떠난 목회자들의 더러운 구두를 하나하나 정성껏 닦으셨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깨끗해진 구두를 보고 깜짝 놀란 목회자들이 뒤늦게 무디 목사님께서 밤새 구두를 닦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 무디 목사님의 그 철저한 낮아짐과 겸손 앞에서 진심으로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집회는 무디 목사님의 설교뿐만 아니라 이러한 겸손한 삶을 통해서 영국의 영적 지도자들을 완전히 깨뜨리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죠.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접받고 높아지려는 야망의 눈이 멀어서 서로 변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다라고 명확히 선포하셨죠. 무디 목사님처럼 자신의 야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형제를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작은 자가 될 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셔서 큰 자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오늘 그런 마음으로요 마지막 곡 다윗의 장막에 겸손의 왕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1: Jesus, our hearts will follow after you.
2: 예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한 남자가 화물차에 짐을 실고 달리다가 낡은 무전기에서 한 어린 소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저씨, 제 목소리 들리세요? 테디베어가 아저씨와 얘기를 나누고 싶어요. 그 아이는 자신을 테디베어라 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싶다고 무전을 쳤습니다. 그러자 트럭 운전사는 잘 들린다 테디베어 하고 응답해줬습니다. 소녀는 너무나 기뻤고요. 둘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하체에 장애가 있어서 걸을 수가 없는 테디베어는 한 달 전에 트럭을 몰고 오다가 사고를 당한 아빠의 무전기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본인의 유일한 낙이고 기쁨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말했던 소년 테디베어는 아저씨, 예전엔 아빠가 집에 들어오시면 절 태우고 동네 한 바퀴를 돌아주셨어요 라며 울먹였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가 생각난 그 트럭 운전사는 테디베어의 주소를 물어봤어요. 그리고 곧장 아이가 일러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곳엔 20대가 넘는 트럭들이 소년의 집 앞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주위 수 킬로미터 안에 있던 트럭 운전사들이 무전기를 통해 소년 테디베어와 그 트럭 운전사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날 그 어린 소년의 얼굴엔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백그대 여러분 어떠세요?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그 순간보다 흐뭇한 건 없겠죠.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도 누군가의 트럭 운전사가 되어주세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가족들, 이웃들, 사랑하는 마음,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지금 흐르는 찬양 예람 월십의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부제가 있는데요. 나는 38년 된 병자입니다. 라는 부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인데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38년 된 병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주님의 시선은 그런 우리에게도 머물러 있고요. 우리를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 함께.

예람 월십의 주님의 시선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가사가 이렇게 됐죠. 흐르는 시간에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날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아멘, 아멘입니다. 상처난 내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케 하시고

주의 사랑이 날 살게 하시는 그 따뜻한 주님의 시선, 오늘도 그 주님의 시선은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고요. 여러분 앞에 머물고 계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내 앞에 어려움도 없었으면 좋겠다. 풍파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저 평안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진실로 우리가 만사 형통할 때는 아무런 풍파가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거센 풍랑이 날 흔들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 믿음이 요동치 않고 하나님이 강한 팔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을 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풍파 속에서도 이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의 시선이 나에게 머무르는 그런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 찬양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요. 사실 이 찬양이 조금 길어서 제가 마지막 곡이나 요럴 때 나눴는데 오늘은 첫 곡으로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별그대 들으시다가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제목이 뭐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료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듣고 싶은 찬양 기도 제목 받겠습니다. 유료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한 번 더 나눌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스엘로의 찬양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아멘. 피아니스트 정환호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아름다운 피아노 연주 찬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1069 문자로 선고표라고 보내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이 말씀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샵1069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요한일서 4장 11절의 말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그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짜물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별그대 여러분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문자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지고요. 사랑을 나누시는 모습을 보면 나도 본받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주변에 흘려보내신 우리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거미는 매일 새 그물을 친다고 해요. 거미는 제일 높은 곳에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첫 번째 줄을 날립니다. 첫 줄이 반대편에 완전하게 붙을 때까지 몇 번이고 반복한다고 해요. 첫 번째 줄이 질기고 강해야 다음번 줄을 계속 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몇 차례 줄을 치고 걷어내기를 반복해서 가장 질기고 강한 첫 줄을 완성하는데요. 완성된 거미줄의 강도는 강철에 버금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 줄을 칠 때 가장 많은 힘을 쏟아부는 거미처럼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꿈이 있는 자유에 내가 살아가는 이유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송경민의 행복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아이노스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아이자야 61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초롬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Simply For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지명현의 부열 찬송 메들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라엘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나무엔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쉬르의 블레싱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데이빗 밴드의 주 예수 내 산소망 들려드릴게요.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나홀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레즈의 사나 죽으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나같이 귀한 자가 있을까? 나같이 슬프며 나같이 행복한 자가 있을까?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일상에서 또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성공일 수도 있고 학업이거나 또는 하루에 먹고 사는 그런 일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에서는 뭐 선거라든지 주식이라든지 다양한 일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온통 신경을 가져가게 되는 그런 일들일 텐데,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가장 우리가 잊지 않고 잃지 않고 붙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중요한 존재, 가장 중요한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도,

또 세상에 그 어떤 명예나 권력도 또 내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부도 주님 앞에서는 부질없다는 것 우리 크리스천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쉽지 않은 것이지만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나아가보자고요. 우리 삶을 이끄시고 오늘도 나를 살리신 하나님, 이 하나님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고백으로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함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삶, 세상에 많은 일들을 겪고 또 풍파 속에서도 살아나고 또 견뎌내고 그렇게 오늘을 맞으셨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 주님이 없었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실 겁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의지할 대상이 되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덕분에 오늘 내가 있음을 우리 북녘의 성도들도 그렇게 고백하며 나오실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이 한반도 땅과 또 중국과 러시아에 있는 탈북민분들, 또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고요. 또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서 우리 남한 땅에서 이 방송 함께 하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또 방송하죠 여러분들은, 아, 북녘 땅에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구나, 북녘의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구나라는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함께 품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응원의 한 줄, 또 한 줄의 기도도 문자로 같이 나눠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의 1069번 이용하시거나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 무료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찬송 함께 고백하시고 신앙 간증 전해드릴게요.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한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크리스천들의 신앙간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총 4번

0: 에 걸쳐서 간증을 나눠주실 분은 지순이 선교사님이세요. 북한에서 55년을 사셨고 한국 땅에 온 지 이제 10년을 조금 넘기신 분이신데요. 몸이 허약했던 어린 시절 그리고 어려운 북한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어떻게 북한을 떠날 생각을 하셨을지 오늘은 그 첫 이야기로 이야기를 나눠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하시면서 지순이 선교사님의 그 시절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1: 저는 북한에서 55년을 살다가 한국에 온 지 지금 10년째입니다. 꼭 10년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인생을 그 북한에서의 인생을 돌아보면 야, 참 너무 지금 생각하면 덧없이 흘러간 세월이 너무 아깝고 안타까워요. 저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까지 다 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냥 마지막에 그저 막바지에 이르니까 탈북을 했는데요. 저는 함흥의대병원에서 태어났어요. 함흥의학대학병원에서 59년도에 태어났는데 그때 태어나서 저는 선천성 심장판막장애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태어나자마자. 그래서 그 병원에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한 게 9살까지나 살겠는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각오하고 있어라. 그런 진단을 받고 살다 나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그저 내가 죽을까 봐 그래서 정말 손끝에 놓고 자려웠죠. 그렇게 했는데 9살이 돼도 안 죽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 20살이 되니까 이게 청년기에 들어서면서 심장이 부담을 받고 간혹가다 심장 발작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넘어지고 이랬어요. 그래서 병의대병원에 수술하러 갔는데 병의대병원에서 하는 말이 심장을 수술하자면 심실 중격결손증인데 자심실하고 우심실 어간이 구멍이 전성적으로 뚫려 있대요. 근데 이걸 치료하자면은 심장 자체를 째고 그렇게 하고 그걸 봉합을 하고 다시 심장을 봉합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심장 자체가 외상을 입고 지금 우리 그 북한의 기술로서는 그게 도저히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니까 출가하지 말아라. 출가해서 임신을 하면 임신을 해서 태아가 자랄 때는 심장을 얼리 받쳐주기 때문에 건강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이 태아가 떨어지는 순간에 심장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사망률이 90%다. 그러니까 출가를 될수록이면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걸 듣고 그래도 세상에 낳던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자식은 꼭 낳아야지. 그래서 정말 죽는다고 그렇게 말리는 걸 아들 하나 낳았어요. 아들 하나 낳고 막 이렇게 몇 달 치료를 하니까 그런 대로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았는데 정말 그 강행군이 시작되면서 그 시체가 막 죽어 넘어지고 역전에 가면 시체가 아예 쫙 다 누워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체를 이렇게 넘어 타고 장사를 댕겼어요. 기차를 타고 길주로 가야 되는데 나는 량강도 해산시라는 데서 살았어요. 량강도 해산시라는 거는 백두산을 끼고 있는 도예요. 거기에서 저쪽 길주 쪽은 그 뭐 어물도 나고 과일도 나고 하는 데인데 그쪽으로 장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체를 넘어 타면서 야 미안합니다.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시체를 넘어 타고서는 기차를 타고 이렇게 장사를 댕기고 그러다가 또 밀수도 하고 그래서 정말 못 해본 일이 없어요. 그러다 나니까 제가 2012년도에 보이부에 딸기게 됐어요. 보이부에서 저를 찾게 되었죠. 제가 보이부에 보이부 감시를 받게 된 원인은 내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우리는 암록강을 사이에 두고 저 건너편이 장백이에요. 장백현이라고 하는데 그 장백현의 친척이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자기네 너무 살기 힘드니까 친척집에 가서 돈을 좀 구해가지고 오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좀 자기가 가라. 자기는 물이 무서워서 못 가겠으니까 자기 딸을 좀 보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럼 보내주마. 그래서 보내줬어요. 그분을. 그래서 그 애를 보냈는데 막내 딸을 그 집에 그 은옥이라고 막내 딸을 보냈는데 야가 3일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한 애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 보고 물어봤죠. 야 너 딸 왜 안 오니? 하니까 언니 걱정하지 마. 우리 저 아래쪽으로 받았다. 압력관계 기니까 나는 여기서 밀수한다면 저 아래쪽 구간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애를. 정말이야, 정말이라는 거지. 너 앞으로 다른 일이 없겠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놓고 나는 아주 아무 생각도 안 하고 한 6개월 시간이 흘렀죠. 근데 하루 그 장마당에 갔다가 낮에 너무 피곤해서 돌아서 이렇게 문턱을 빼고 살짝 누웠는데 그때 그냥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 이러 하는가 하면 산과 그림자가 다가온다. 산과 그림자가 다가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일어나서 보니까 집안 안에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죠.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아무 생각도 없이 저는 또 장마당 나와서 장사했어요. 장사하고 그날 밤에도 아무 생각도 없이 또 잠을 잤는데 다음날 아침 새벽에 또 음성이 들리는데 산과 그림자가 다가온다 피하라. 그래 또 마냥땅 일어나니까 그때는 아들도 저 뭐야 그 이동자고 가고 혼자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일어나니까 또 그런 음성이 들리는 거 아, 참 이상하다. 이거 어제부터 무슨 일이야 이게. 이렇게 하고서 아무 생각 없이 부엌에 내려가서 널마루를 거두고 지금 그 아궁이에다가 나무를 엮고 불을 딱 지피자는 순간에 누가 막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을 탁 열고 내다보니까 그 운홍기 엄마가 와 있어. 그래 야 너 새벽에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하고서 문을 열어줬는데 얘가 와당탕 뛰어들어오면서 기수 엄마 보이브에서 잡으러 오면 빨리 뛰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아니 보이브에서 잡으러 온다는 건 뭐야 무슨 일인데 어디서 잡는다니까 삼수근 보이브에서 자기 지금 나를 잡으러 온다는 거지.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저 아무 소리도 못하고 그저 옷장에서 동복 하나 걸치고 그때 10월 중순이었는데 추웠지 여기가 걸치고 그 다음에 자물쇠도 못 잠그고 그냥 자물쇠만 쥐고 돈주머니로 걸어놨던 거 걷어지고 동복 쥐고 떼나왔지. 떼나와서 아래 짝집 아줌마 보고서 야 강철아 우리 집 문 좀 채워라. 내가 좀 바쁜 일 있어 간다 이렇게 하고서 그 집에다 열쇠를 던져있더니 그 아줌마가 나가서 문을 잠갔어요. 그때로부터 10분 후에 삼수근 보이브에서 들이닥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그 다음에 그 은옥이 엄마를 끌고 같이 뗐지. 뗐는데 산으로 올리다 뗐어요. 근데 떼서 가서 물어봤어요. 뭐 때문이야? 이렇게 되니까 이 은옥이란 애가 그때 내가 그 중국 그 강을 넘겨준 은옥이란 애가 장백의 친척집에 갔는데 장백 친척집에서 베이징에다가 팔아먹은 거예요. 근데 그 은옥이가 쟤네인데 베이징에 가보니까 너무 살기 좋지 지금. 그러니까 야가 몇 달 만에 자기 그 삼수군의 그 자기 언니한테다가 연결을 한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전화하면서 언니야 여기가 너무 좋다 언니도 오나 하니까 나는 근데 어떻게 가는지 모른다 어떻게 강 건너게 하니까 지금 그 은옥이란 애가 언니야 다른 게 없다 그 연풍동에 가서 기소요말 찾아라 기소요말 보내줘서 나도 왔다 이렇게 됐는데 그걸 보이브에서 감청한 거죠. 그래서 그 전화 딱 끊고 서로 그 집에서 나오자 하는 순간에 삼수근 보이브에서 가를 잡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엄마까지 잡았지. 그러니까 보이브에서 그 애는 그냥 잡아두고 엄마는 나가라. 이렇게 해서 엄마는 오후에 한 서너 시 돼서 내놨거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얘가 걷기 시작해서 해산 시내로 새벽 5시에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와서 기소요 막 야 그래도 그게 고맙죠. 10분만 늦었으면 나는 꼼짝 못하고 다 잡힌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날로 떠났어요. 그 다음에 10분 있다가 보이브에서 막 들이닥쳐가지고 야단 법석하는 거 내가 다 알았지. 그렇게 하고 증명서를 내가지고 평성에 있는 동생네 집 가서 한 40일간 숨어 있었어요. 숨어 있었는데 아니 이건 도대체 내가 어느 때까지 숨어 있어야 되겠는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40일 만에 야 동생들하고 인사하고 내 아무래도 들어가야 되겠다. 해산 들어가서 이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내 어떻게 하나 해결을 해야지 이렇게 숨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해산 시내를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기차에 탔는데 기차라는 게 오다가 운흥역이라는 데서 섰어요. 그래서 그 역전 앞에 나가니까 최신소가 있어요. 최신소에 가서 아들한테 전화했죠. 어머니다 어머니인데 내가 지금 운흥에 와있다. 운흥역에서 기차가 섰어. 정세가 어떠냐 도대체 어떠냐 하고 물어보니까 아들이 뭐라는가 하면 어머니 절대 해산 시내에 들어오지 마세요. 어머니 정말 해산 시내에 발 들여놓는 순간이면 잡힙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할까? 지금 도보이브, 시보이브, 담당 보이지도원, 그다음에 또 안전부, 도안전부, 시안전부 일체 그다음에 거기다 그룹바들까지 일체 법관이라고 생긴 사람은 다 나를 잡겠다고 자기네 집을 밤이면 몇 겹을 싸고 지금 그 잠복에 있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머니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하니까 어머니 그렇게 하면 어머니 정 들어와야 되겠습니까? 이건 꼭 들어가야 되겠다. 내가 여기에 그냥 이렇게 있을 수는 없다. 뭐 들어가서 어떻게 정세를 보고 결심을 해야 될 것 같아. 이러니까 그러면 어머니 기차가 위원역에 들어서면 이쪽 허물로 사람들 내리는 허물로 내리지 말고 반대편 허물로 내리라. 저 북한에서는 기차가 서면 양쪽 문을 다 열 수가 있어요. 이쪽 사람들이 빠지는 데도 열 수 있고 이쪽 반대쪽 홈도 문을 열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반대쪽 홈에 내릴게. 그래서 어머니를 그 마중해라.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헤어져서 야, 막 근심이 형편없죠. 그래서 철길에 앉아서 그 역전 앞에 앉아 참 생각해도 뭐 별 방도는 없겠지. 일단은 맞다들려야 되겠다. 맞다들리자. 뭐 마주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고서 기차에 올랐어요. 기차에 올라서 지금 창턱에 이렇게 하고서 지금 몇 초 정도 깜빡 잠이 들었는데 그때 또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뭐 이라 하는가 하면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보이부의 추적 대상이 된 지순이 선교사. 절망 속에서 어떤 음성을 듣고 결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곳이 어딘지는 몰랐지만 결국 중국 땅에 오게 된 지순이 선교사는 그곳에서도 참 힘든 나날을 겪게 되는데요. 뒷이야기는 내일 이 시간에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 지순이 선교사님의 첫 번째 간증 함께 하셨고요. 찬양 전해드린 후에 간추린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능력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7년 만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연합뉴스는 미국은 북한 김정은의 핵 무력 강화 선언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VOA 미국의 소리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이 중국의 중고 유조선을 확보한 정황이 포착돼 유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조선일보는 오토원비어 부모가 북한 연계자산 260억 원 규모의 회수를 추진하며 대북 책임 추궁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하원이 이란 전쟁 중단 결의안을 처음 통과시키며 종전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로 휴전에 합의하며 중동 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직접 만나 종전 협상을 하자고 공개 제안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이 쿠바 대통령 부부와 카스트로 일가를 제재 명단에 올리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는 한국이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초청으로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북한을 국빈 방문합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발표를 인용해 시 주석의 방북 계획을 공식 발표했으며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같은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중국과 북한이 동시에 관련 소식을 발표하면서 이번 방문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시 주석의 방북은 지난 2019년 이후 약 7년 만으로 코로나19와 국제정세 변화 이후 처음 이뤄지는 최고위급 북중 정상 외교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이후 약 9개월 만에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최근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역시 북한과의 전통적 우호관계를 재확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중 경제협력 확대와 국경지역 교류 활성화, 한반도 정세와 국제질서 변화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국빈 방문이 북중 관계의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동북아 정세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무력 강화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기존 대북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연합뉴스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원칙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최근 국가 핵무력을 기하급수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힌 데 대한 공식 반응입니다. 김 위원장은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전환적 이정표를 세웠다고 주장하며 핵개발 의지를 재차 드러냈는데요. 미국은 북한의 핵개발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동시에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집권 2기 출범 이후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미국이 압박과 외교를 병행하는 기존 접근법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북미 관계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VOA 미국의 소리 방송 보도입니다. 북한이 중국의 중고 유조선을 확보한 정황이 포착돼 유엔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은 최근 북한 깃발을 단 유조선이 확인됐지만 국제 선박 등록 정보에는 여전히 중국 선적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해당 선박은 958톤급 유조선 후황유 85호로 자동식별 장치를 통해 북한 선박이라고 밝히며 운항하다가 지난달 말 남포 인근 해상에서 위치 신호를 끄고 사라졌습니다. 국제해사기구와 아시아태평양 항만국 통제기구 자료에는 이 선박이 중국 상하이 기업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는 과거 북한이 해외 선박을 확보한 뒤 선적을 변경했던 사례와 유사한 점을 들어 실제 소유권 이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회원국이 북한에 선박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3국 선박을 북한 선적으로 등록하는 행위 역시 제재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최근 수년간 중고 선박 확보를 통해 해상 운송 능력을 확대해온 만큼 이번 사례 역시 제재 회피와 물류망 확충 시도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부모가 북한 연계 자산에 대한 추가 회수 절차에 나서며 대북 책임 추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비어 부부는 최근 미국 법원에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파키스탄 핵과학자 압둘 카디르 칸의 확산 네트워크와 관련된 약 1,713만 달러, 우리 돈 약 260억 원 규모 자산을 자신들에게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미국 법원으로부터 북한이 5억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이후 북한 관련 자산을 추적해 실제 배상금을 회수하는 활동을 계속해왔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던 선박에 매각 대금을 받아냈고 최근에는 북한의 새로운 외화 수입원으로 지목되는 가상화폐 관련 자산까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비어 부부는 북한 핵 개발 과정에서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네트워크의 자산도 북한 연계 자산으로 보고 있으며 아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원비어 사건이 대북 제재 강화의 상징적 계기로 남아있으며 이들의 법적 대응 역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전쟁 권한 결의안을 처음으로 통과시키며 종전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결의안은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임박한 공격 상황을 제외하면 추가 군사 행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의원 일부도 찬성표를 던지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전쟁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개전 이후 처음으로 의회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다만 이번 결의안은 상원을 통과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당장 전쟁을 중단시킬 수 있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찬성한 공화당 의원들을 비판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란과의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추가 미군 피해가 없는 한 전면전을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치권 안팎에서는 군사 충돌보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신문 보도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로 다시 휴전에 합의하면서 중동정세가 대화 국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회담 뒤 공동성명을 통해 교전 중단에 합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합의는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중단하고 대원들을 철수하는 것을 주요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레바논 정부군이 해당 지역을 단독으로 통제하는 시범구역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레바논은 이번 조치가 보다 포괄적인 안보와 평화의 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특히 이번 휴전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과의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주말 중 합의가

대통령도 양측이 만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을 원한다면 모스크바로 오라고 밝히며 사실상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전쟁 발발 이후 줄곧 젤렌스키 대통령을 정식 협상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임기가 종료된 지도자라는 주장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양국 정상회담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종전협상을 위한 외교적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과 배우자 그리고 카스트로 가문의 핵심 인사들을 제재 명단에 올리며 쿠바 지도부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특별 제재 대상자 명단을 갱신하면서 디아스카넬 대통령 부부와 라울 카스트로 전 대통령의 가족들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혁명수비위원회와 혁명무장군부 등 쿠바 정부 산하 기관들도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정권 붕괴를 목표로 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쿠바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쿠바의 인권 문제와 사회 통제 체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으며 이번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대쿠바 정책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사회주의 국가 지도부와 통제기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한국이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2027년부터 2029년까지 임기로 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차기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는데요. 이로써 한국은 통산 11번째로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을 맡게 됐습니다. 경제사회이사회는 경제와 사회, 개발 분야의 국제협력을 총괄하는 유엔의 핵심 기구로 54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국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행과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 전환 등 주요 글로벌 현안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국제사회의 공동과제 해결에도 기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선출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과 위상을 다시 확인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6월 8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은 평안도와 함경도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황해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함경도에서,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3도에서 14도, 낮 최고 기온은 13도에서 26도 사이로 분포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양덕은 오전에 한때 하늘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평안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진남포 14도, 안주 12도, 양덕 10도, 낮 최고기온은 안주와 진남포 23도, 양덕 21도로 예상됩니다. 평안북도에서는 신의주와 삭주, 자성, 강계, 희천에서 오후부터 비가 시작되겠는데요.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희천 10도, 자성과 강계 8도, 낮 최고기온은 희천 23도, 자성과 강계 20도로 전망됩니다. 황해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13도, 사리원 12도, 신계 11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개성 25도, 사리원 24도, 신계 23도로 오르겠습니다.

0: 있습니다. 함경남도는 오후부터 장진과 해산, 풍산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원산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다가 오후부터는 그치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해산 9도, 장진 5도, 풍산 3도, 낮 최고기온은 해산 18도, 장진과 풍산 16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북도는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성진에서만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이 밖의 지역은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성진 13도, 청진 12도, 웅기 11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성진 16도, 청진 14도, 웅기 13도로 상승하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으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최대 2.5m까지 높아지겠는데요.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 8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북한 출신의 노동자 여러분들과 탈북민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북녘 땅에 계신 성도님들께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북녘 땅에 중국과 러시아의 많은 영혼들이, 또 대한민국에 있는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JT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이 하루의 문을, 주중의 문을 활짝 열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장 4절과 5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참으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고 우리의 슬픔을 짊어졌으나 우리는 그가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찢긴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죄 때문이 아닌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죠. 주님의 크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그런 한 주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으로 올려드린 만왕의 왕 내 주께서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께 오늘 하루를 우리의 삶을 바쳐 주님의 일에 힘쓰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몸소 주변에 전하며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구원가 이화 챔버 콰이어였고요. 내용은이 은총이버 다윗과 요나단의 황국명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양사역자들의 목소리로 나의 부르심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 올려드릴 텐데요. 이 찬양 후에는 매일같이 만나보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고린도 후서 6장 17절

0: 6절이지요. 그러므로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의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갈라놓으셨어요. 창세기 1장 4절에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눠놨다고 그랬어요. 갈라놨다고 그랬어요. 그 후부터 인간은 늘 합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육과 영을 합치려는 노력, 육과 사역의 영의 사역을 합치려고 하는 노력, 세상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성별, 명령에 절대 순종을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들 세상에서 나와라,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나와라, 물론 세상에 택시도 타야 되고 세상에 수도도 먹어야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속했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별해 놓으셨으면 나는 구별된 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별된 자들에게는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세요. 너희가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나같이 죄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아들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붙드시는 주님을 함께 찬송했습니다. 국립합창단의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이었고요. 이어서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정신요구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올려드린 후에는 매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만나보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특별히 정착한 지 얼마 채 되지 않은 분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지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황해도가 고향인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혜자매 이야기를 이어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인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입니다.
1: 오늘도 황해도가 고향인 남한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 자리로 바로 한번

0: 모셔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1: 안녕하세요.
0: 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중국에서도 가정을 이루시고
1: 네.
0: 20년 정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또 네. 은혜 가운데 이끄셨던 그런 시간들을 네. 여정들을 나눠주셨어요.
1: 네.
0: 근데 그곳에서 자녀분들도 나오시고 가정을 이뤄 가셨는데
1: 네.
0: 한국행을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1: 네.
0: 근데 또 처음에는 너무나 낯선 환경이었을지라도
1: 네.
0: 20년 동안 그곳에서 터전을 만드셨으면
1: 네.
0: 또다시 떠난다는 결정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1: 맞죠.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이 한국행을 하기까지 결심은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어요.
0: 10년이요?
1: 네. 처음에는 거기에도 제가 살던 중국에 살던 그 거장애가 네, 우리 친하게 지내던 언니분들이 많았어요.
0: 같은 고향 분들?
1: 같은 우리 북한 분들이에요. 네. 많았는데 그분들이 10년 전부터 한국행을 시작했어요.
0: 아.
1: 네, 그 당시는 제가 같이 가자고 다 약속했다가 그 당시 제 아들이 7살밖에 안 됐거든요. 너무 어려가지고 참은 제가 북한에서도 애를 3살 때 헤어졌거든요.
0: 아.
1: 그래가지고 이렇게 7살 돼서 또 애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게 아. 전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를 다 키우고 가겠다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10년 지난 오늘에야 이렇게 한국에 도착했어요.
0: 아.
1: 네, 그래서 살면서 신분증 없이 중국에서 20년 동안 살다 나니까 아, 도저히 내 인생이 이렇게 신분증 없이 죽을 때까지 사는 게 아니다. 나도 한번 다 가는 대한민국이라는 데 가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절실했거든요. 그래서 난 무조건은 간다. 일찍 가든 늦게 가든 한국 가는 건 무조건이다 하고 생각하고 이번에 그렇게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소개로 좋은 사장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국에 있는 후원단체라는 그런 데서 이렇게 우리를 대한민국까지
0: 도와주셔서
1: 네, 도와줘서 왔어요.
0: 네. 네. 너무 잘하셨어요.
1: 네.
0: 그러면은 중국에서 떠나실 때 가족분들이랑은 인사는 하고
1: 네,
0: 오셨어요?
1: 네, 다 동의해서 온 거예요.
0: 아이들까지?
1: 네, 아이들까지. 그래서 아이들도 그래서 엄마 마음을 아니까 가라. 엄마가 이제는 우리를 다 키워놨으니까 엄마도
0: 세상에.
1: 엄마 인생을 살아야지 않겠냐. 가고 싶으면 가라. 그래서 남편도 그렇고 아들, 딸 다 이렇게 동의해서 결심을 더 굳게 했고 이렇게 온 거예요.
0: 아이들은 그러면 한국말, 그러니까 조선말, 한국말은 못하고?
1: 못하죠. 전혀.
0: 중국말만.
1: 네.
0: 선생님도 중국어가 그래도 이제는.
1: 네네. 중국말이 저도 지금도 자꾸 중국말이 튀어올라 나올까 봐 겁나는 거예요.
0: 중국말이 더 편해지셨을 것 같아요.
1: 진짜예요. 금방 한국에 왔을 때 진짜 중국말이 저도 모르고 자꾸 중국말로 나가서 미안하고 네, 딱 할 때가 많았어요.
0: 우리 그래도 이 방송에 중국까지 같이 네. 나가잖아요.
1: 네.
0: 가족들에게 인사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중국어로?
1: 중국말로요?
0: 네.
1: 알자구이니 마마在 한국过得很好 在这儿 예수 그리스도 주님 상신 주 근저 주저 이딩회 요하릴자 所以 니문예 부용단신 마마 마마 고 이딩요 바니문 따이다오 한국라 이치고 등저네이텐
0: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잘 지내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1: 맞아요.
0: 우리 자제분들도 같이 들으시고 또 다시 만날 그날이 있잖아요.
1: 네.
0: 네. 중국에 있는 자제분들도 그렇고
1: 네.
0: 황해도에 있는 자제분들도 언젠가 정말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그러면은 중국에서 그렇게 떠나시고 나서

0: 희열도 있고
1: 네.
0: 당황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네 어떻게 다 깨집어서 말하지 못할 그런 느낌이었어요.
1: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많았죠.
0: 네 언니분들도 있었어요. 언니들 몇 명.
1: 공항에서 기다리고
0: 아니
1: 있었어요.
0: 공항에서는 아니고요. 공항에서는 그때 당시는 연락을
1: 아,
0: 못하죠.
1: 그쵸.
0: 네, 그 후에 하나원에 와서야 그 언니들이랑 나 연락했어요.
1: 서로 만나셨을 때그 감동이 이루 표현할 수 없었을 것
0: 네.
1: 같아요.
0: 너무 반갑죠. 다 10년 만에 만나는 언니도 있었고.
1: 아, 10년
0: 네.
1: 만에요.
0: 10년 전에 떠나왔으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반가웠어. 드디어 여기 한국에 왔구나 하면서 저를 축하해주고 안아주고 하는데 그때 진짜 한편 감동이고 우리 주님 저를 여기까지 무사히 무난하게 여기까지 도착해주기 너무 감사하고 은혜롭고 이게 다 당연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주님 은혜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눈물만 나왔어요.
1: 거의 가족 같은 사이잖아요.
0: 네네네.
1: 네. 정말 이곳에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러니까 중국에서 만났던 가족과도 같은 언니들을 이곳에서 다시 만나고, 또 같이 신앙생활도 하고 계신 거죠?
0: 네, 신앙생활 하고 있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고.
1: 그렇게 여기서 한장한장 채워가는 하루하루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또 그곳에서는 하나님과의 여정들, 하나님 손 같이 붙들고 나아가는 은혜 이야기들도 너무 궁금한데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중국에서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 그 여정을 여기서 맺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에 접어들고 있는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0: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그 모든 길이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의 인도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또한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완벽한 때, 완벽한 방법으로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생이별해야만 했던 가족들을 북녘에 두고 있는 그 모든 눈물을 주님께서 아시고 닦아주시며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면서요. 그리고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치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하루의 문을 열어보면서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와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오늘의 2부 순서는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우리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영생의 축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 그 특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저희가 이제 초여름에 접어들면서 또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도도지기 전에. 네, 맞아요.
0: 그래서 야외에서 소비하는, 야외에서 카드를 긁고 돈을 내고 경제활동을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오늘 대표님께서 또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2: 2026년 6월 2일 남산둘레길 남대문 시장 평양냉면집에서 물냉면과 비빔냉면, 제육무침과 당무침, 빈대떡 6만 3천 원이 결제됐습니다.
0: 남산둘레길 근처 식당으로 가신 거면 어떻게 남산을 등산을 좀 하신 건가요, 대표님?
1: 네, 저 대한민국에서 서울하면 네. 서울이 가장 대표적인 명사이라고 하는 게 남산이잖아요. 근데 남산은 정말 그 외국인들도 많이 오고
0: 네,
1: 근데 가장 잘 돼 있는 게 그 남산을 해서 둘레길이 참 잘 돼 있더라고요.
0: 예뻐요, 그래서 거기가.
1: 네, 그래 최근에 제가 그전에는 청계사이라든가 관악산 쪽으로 등산을 많이 다녔어요, 저희 친구들하고.
0: 네.
1: 근데 북한에서는 뭐 등산 개념이 잘 모르겠지만은 정말 산을 끼고서 도시에 있다가 이제 도심에 있는 그 야산들을 둘레길로 이제 막 걸으면서 산책하니 엄청 기분이 좋잖아요.
0: 그렇죠. 상쾌하고. 네.
1: 정말 좋습니다. 남산 그 둘레길을 이번 또 토요일날도 막 돌고 나서 그 다음엔 끝나고 나면 또 그 다음엔 아주 그 식사를 맛있게 하면 그날이 정말 또 기분이 또 짱하죠.
0: 보통 건강을 위해서 가는 게 등산이잖아요.
1: 맞습니다. 예.
0: 그리고 그 꼭대기 산 정상에서 보는 그 상쾌함.
1: 아주 뭐 기가 막히죠. 서울이 다 보이잖아요.
0: 맞아요. 근데 등산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아까 북한에서 좀 생소할 거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대표님은 여기 오시고 나서 등산이라는 거를 알게 되신 거예요?
1: 그러니까 북한도 등산이라는 말은 있긴 한데
0: 아, 그래요?
1: 실제 그 등산을 우리 한국분들처럼 건강을 위해서

0: 정기적으로 다니는 것도 없고 대한민국은 곳곳에 등산길이 많잖아요.
1: 그렇죠.
0: 잘 돼 있고 국가가 돈이 많으면 이렇게 잘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아. 북한은 그런 등산로가 거의 없어요.
1: 그러면 등산이라는 말이 있으면 어느 때 주로 쓰는 거예요?
0: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등산 야영 같은 데 갈 때 아. 이제 잘하는 학생들을 가는 이런 야영소가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 가면 등산길이 있거든요. 그리고 금강산, 묘향산, 등산도 뭐 이런 산책길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우리 지금 한국처럼 정기적으로 누구나 갈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북한은 어디 가는 거 통제가 된 사회고 네. 여행 증명서가 있다 보니까 마음대로 못 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탈북민들이 자기가 경치 좋은 산들은 다 다니면서 등산하는 거예요.
1: 그래요.
0: 그런데 대한민국 산들은 그 어느 산에 가도 등산로가 없는 산이 없더라고요. 그쵸. 등산로가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등산로를 다니다 보면 정말 발목을 다치거나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등산로를 아주 거저 깨끗하게 잘 닦아놓고 거기다가 푹신푹신하는 그 아마모 같은 그런 이제 그런 걸 깔았잖아요. 그리고 비와도 절대로 이제 그게 씻게 내리지 않게 정말 잘 관리하고 있고 너무도 정말 잘 돼 있어요.
1: 그리고 뭔가 발목이 삐었거나 다쳤을 때 바로바로 출동할 수 있는 구조대가 대기하고 있기도 하고.
0: 놀란 게 일반인들 헬기까지 다 동원하더라고요.
1: 맞아요.
0: 그러니까 북한 말은 헬기가 직승기라 그러거든요. 그 직승기도 항상 일반 사람이 다치면 직승기가 네. 떠가지고 막 그 나 그거 보고 놀랐다니까요. 야 이게 뭐 북한은 인민의 나라라 그러는데 네. 인민의 나라가 오히려 대한민국이 정말 우리 국민을 위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1: 맞아요. 이 구조대원들이 직접 가서 그 환자를 데리고 올 수 없는 절벽에 네. 있는 환자들에게는 맞습니다. 직송기요.
0: 네, 직승기.
1: 직승기.
0: 헬기가 직승기니까.
1: 헬기가 직접 가는데 네. 그래서 제가 그 백두산 근처에서 그 바로 아랫목에 살았던 한 자매님한테도 물어봤었거든요.
0: 네.
1: 그럼 백두산을 좀 즐겨 다니셨어요? 했을 때 굉장히 웃으셨던 기억이 있어요.
0: 안 돼요. 이게.
1: 등산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렇게 다른데 근데 여기서 그렇게 등산을 즐겨 하시고 나서 내려오신 후에 식당을 가셨는데 그것도 평양냉면 집을 가셨어요?
0: 아 그렇습니다. 자주 가는 집이에요. 이게 또.
1: 자주 가시면은 좀 입맛에 맞으신가 봐요.
0: 네. 아, 거긴 또 일반 우리 한국분 말고도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데 음식이 깔끔해요. 거기 아. 기본 메뉴가 뭐냐면 평양냉면 있고 거기도 냉면도 물냉면, 비빔냉면 다 있어요. 그리고 제육무침하고 닭무침도 아주 맛있어요. 네. 그리고 빈대떡이라고 하는 그 북한에서는 이제 그걸 녹두지짐 이렇게 말해요.
1: 녹두지짐.
0: 녹두지짐. 그걸 빈대떡이라 하는데 그것도 정말 북한식으로 잘 나와요. 그 집은 북한하고 연고된 이런 옛날의 시장민 집이어가지고 북한 음식을 깨끗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어디 등산하고 나서 거기 내려와서 거기 집에서 이제 북한 음식을 먹고 나면 아주 기분이 상쾌하고 근데 엄청 기다립니다. 줄을 서야 돼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안에 자리가 있긴 있어요. 아무리 네. 들어가면 한 3, 40명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줄을 서야 돼요. 그래서 또 먹죠. 근데 그래도 옥류관도 이제 가면 보통 1시간, 2시간씩 기다리는 때가 있거든요. 그 못지않게 기다리다 먹는 재미가 또 있어요. 네.
1: 이 평양냉면이 정말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음식으로 소문이 나다 보니까
0: 네.
1: 저도 제 친구 중에서 대표님이랑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평양에서 계셨던 분이면 평양냉면집 좀 소개해달라고 많이 듣거든요.
0: 네.
1: 왜냐면은 평양에서 먹었던 맛이랑 최대한 가까운 맛있는 데가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0: 네.
1: 그럼 대표님은 평양에서 그 평양 냉면을 드셔 보셨던 거예요?
0: 많이 먹었죠. 옥류관에서도 먹고 그다음에 또 평양이 냉면 하는 집 많아요. 그냥 평남면옥이라고 또 있어요. 우리 종합대학 옆에 있는데
1: 평남면옥.
0: 평남면옥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모란각도 그다음 칠성각 다 그런 것들이 다 유명한 이제 평양 냉면 집들이거든요.
1: 네.
0: 안 가본 데가 없죠. 특히 청류관 있지, 청류관. 그건 우리가 연구소에 있을 때 의사당 유니브 산하였거든요. 정기적으로 갔어요, 그거는.
1: 당시에 그 가격이 얼마 정도 했어요?
0: 그 당시 가격은 그때는 좀 저희가 다닐 때는 좀 국정 가격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좀 쌌어요. 근데 지금은 꽤 비싸졌거든요.
1: 관광객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0: 네,
1: 있어요.
0: 네, 최근에 그 영상 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그 외국인들이 요즘 많이 지금 관광을 가요.
1: 네.
0: 그 중에서 영상 자료 보니까 지금 보통 한 그릇이 3 내지 6달러가 한다는 거예요.
1: 3 내지 6달러요?
0: 네. 근데 그 가격을 알려줬는데 보니까 거기다 이제 요리를 추가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20달러까지 올라간대요. 20달러. 근데 북한에서 환율 있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0: 지금 북한의 환율이 1달러가 7만 원 넘어요 지금. 예, 최근 그 평양에서 5월 10일 날짜로 이제 환율 보니까 7만 2,100원이거든요. 근데 한 달 월급이 지금 북한에서도 이번에 내각결정이 이제 2023년도에 내각결정이 나가지고 지금 임금이 좀 올라갔다고 하지만은 그 월급 보통 보게 되면 8만 원에서 뭐 12만 원, 한 1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잖아요.
1: 냉면 한두 그릇 아니에요 그러면?
0: 근데 이게 보게 되면 지금 이 국수 한 그릇 먹는 거 있잖아요. 네. 달러를 환산해 보니까 75만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7달 월급. 그러니까 한 그릇 먹는 게 음식을 한 그릇 먹고 요리까지 좀 먹는 게 7달 월급으로 이제 먹을 정도다. 외국인 말은. 근데 북한에서 이제 일부 저렴하게 개인들이 만들어 파는 국수가 있긴 해요. 근데 그런 국수마저도 월급에 비교해 본다면 엄청나게 우리가 우리는 봐요. 국수가 지금 이번에 먹은 게 어떻게 먹었냐면 소주 한 병에다가 간단하게 그리고 세 명이 갔거든요. 그다음에 당무침 요리가 16,000원짜리가 엄청 큰 그릇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세 명이 나눠 먹을 수 있는데 술 한 주로 먹는 거예요. 그거는 냉면 꽃배기를 먹었어요. 꽃배기라 하면 한 그릇보다 더 많은 양이 아니겠어요. 근데 14,000원인데 세 명 먹었잖아요. 다 합쳐보니까 63,000원 들은 거예요. 결국 한 명이 그래서 21,000원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21,000원이면 우리 한국에서는 한 시간 혹은 한 시간 반 정도만 일해도 먹을 수 있는 돈이에요. 결국 우리는 한 시간 반 정도 일하면 먹을 수 있는 비용이니까 부담이 안 되는데 북한에서는 이런 냉면 먹자 보면 달러를 사 먹다 보니까 요리까지 우리가 먹은 양만큼 먹어보려면 그러면 거의 한 사람이 7달 월급을 아무것도 안 하고 모았다가 먹어야 되는 형편이 되고 개인들도 보면 저렴한 냉면을 먹는다 치더라도 아마 한 달 월급 보험할 정도로 먹는다.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는 거죠.
1: 이게 뭐 비교군을 다양한 걸 두고 다양한 환경을 고려해야겠지만 네. 정말 이 그럼 냉면만 봤을 때는 북한 노동자의 일반적인 7달의 월급이 한국 여기 남한 노동자의 2시간의 월급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1: 참 말도 안 됩니다 이게.
0: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게 등산하고 나서 먹고 나서도 기분 좋은 게 일하고 나서 번 돈 가지고 그것도 뭐 간단하게 뭐 한두 시간 일해서 번 돈 가지고도 충분하게 아주 그 북한의 고위 간부들도 누릴 수 없는 그런 행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볼 때는 참 이게 같은 영토 안에서 잠깐 지금 이사 내려온 셈인데 남쪽으로 근데 네.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볼 때는 참 이게 제가 북한에서 수명을 100년 산다 치더라도 한국에서의 1년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한국 오면서 벌써 인생의 질적인 삶의 질도 높아졌지만은 수명도 오히려 길어지고 또 그다음에 그 단위 시간 동안에 저희가 누리는 행복이 북한의 일생을 다 이제 대비해도 안 되는 그런 이제 삶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1: 참 이런 간극을 오늘도 발견을 하면서 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구하면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오늘의 내 돈 내 선을 준비하시면서도 또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0: 네. 전도서 3장 13절 말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1: 아멘.
0: 아멘. 네. 참 저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인간을 창조하기 앞서서 이 자연 만물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마음껏 이제 그 창조물들을 먹고 마시고 누리게끔 한 것이 하나님의 이제 그 은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누구나 공평하게 다 이제 누리도록 돼 있지만은 북한은 사회적으로 체제적으로 그걸 하나님의 그 은혜나 사랑을 그 네. 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드는 환경인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저는 빨리 북한은 복음화돼야 되고 우상 숭배하는 김부자의 그 우상 숭배 이 모든 것들은 빨리 이제는 당장 이제는 끝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1: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자유롭게 누리고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리며 노래할 수 있는 그날이 그렇게 머지않은 줄 믿으면서요.
0: 네.
1: 오늘의 내 돈 내 산 이 소망과 기도의 한 줄과 함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의 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남과 북의 성경으로 한 차례씩 낭독하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시간 내게 주실 마음과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일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이끄시며 나의 심신을 회복시키시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바른 길로 이끄신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의 복음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찬양한 곡 함께 하시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요. 찬양 후에는 북에서 온 김권능 목사님의 메시지,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 김권능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마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고난과 위험과 외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죄악의 문제입니다. 물론 나쁜 사람들과 나쁜

사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도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나의 죄악이,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격을 막고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상도 우리 인생, 우리 개인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사상, 그러한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다 해결되는 은혜를 입도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하나님으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 앞에 내려짐을 믿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우리 한번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십자가 보혈 앞에 구원함을 누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잠시 잠깐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늘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시며 결코 후회하심이 없으시기에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녘의 동포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고백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분은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살고 있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북녘 땅에 무너진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날을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8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남한은 중부지방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는데요. 남부지방과 제주도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3에서 19도로 분포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20에서 2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북한의 평안도와 함경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는데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함경도에서, 오전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도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3에서 14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13에서 26도 사이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북부는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의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는데요. 동해북부의 먼 바다의 파도는 최대 2.5m까지 올라가겠고요. 서해북부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이 비추시는 소망의 빛을 따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복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사랑하는 남과 북의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복음의 메아리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G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찬송 조영아입니다. 얼마 전 어떤 미술 전시관을 가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작가의 작품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는데요. 놀랍게도 작품의 재료는 모두 재활용품이었습니다. 플라스틱 용기와 뚜껑, 유리병, 고철 등, 그리고 폐종이 박스와 스티로폼 박스들이었지요. 버려야 하는 쓰레기들이 작가의 손에서 예술품으로 다시 쓰임을 받게 된 그런 사실이 참 놀라웠습니다. 인간의 삶도 그렇습니다. 버림받아 마땅하고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건져주시고 늘 다시 사용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 함께 할게요. 찬송가 402장, 새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십니다. 그리하여 창조한 사람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하시지요. 그리고는 홍수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모든 생물이 그때 다 죽었습니다. 쓰레기들을 다 버리신 것이지요. 그러나 그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함께 방주에 들어간 생물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지요. 재활용이 되듯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은 것이겠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뿐 아니라 놀랍게 훌륭한 모습으로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역사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께 놀랍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425장, 새 찬송가 381장, 나 캄캄한 밤 죄의 길에. 찬송가 434장, 새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간은 그 누구의 것 없이 모두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쓰레기 같은 우리의 인생들을 지옥, 즉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지시겠다고 하십니다. 지옥에 해당하는 헬라어인 게한나는 구약 흰놈의 골짜기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서남쪽의 깊은 계곡입니다. 이곳에서 한때 아이들을 불태워 제물로 바치는 우상 숭배를 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요시아 왕이 이것을 금지하려는 목적으로 이 골짜기를

더럽히고 쓰레기와 시체 태우는 곳으로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내려다 볼 때 항상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흰놈의 골짜기가 마지막 심판 후 형벌받는 곳으로서 불의 고통이 있을 것을 나타내는 비유로 사용되었던 것이겠지요. 아무리 쓰레기 같은 인생이고 불구덩이에 던져져야 마땅할 인생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씻기기만 한다면 재활용품으로 만든 작품들처럼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새롭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쓰임받고 나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 주님의 손에 붙들림 당해 주의 나라에 영광스럽게 사용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송 함께 할게요. 찬송가 445장, 새 찬송가 502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울산에 사시는 구인경 집사님은 아직도 잊지 못하는 특별한 기억을 갖고 계십니다. 몇 년 전 극동방송의 전도 이벤트에 참여해서 전화특공대가 되어 전화로 복음을 전하는 봉사활동을 하셨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1: 늘 전도에 대한 부담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며칠 고민하다가 이제 전화로 전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또 영접해 주셔서 진짜 어떤

0: 분은 따님들이 다 믿으시는데 엄마가 안 믿으셔서 따님들이 다 기도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하기만 했는데 그냥 믿으시겠어요 하니까 모든 말에 네, 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전도 대상자분들보다 사실은 제가 너무 기뻐서 진짜 막 뛰쳐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싶을 만큼 내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1: 처음에는 어렵게만 느껴졌던 전도. 그러나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집사님은 이제 전도의 기쁨을 맛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0: 왜 저희가 자녀들한테도 맛있는 거 있으면 먹어봐 하잖아요. 먹어봐, 맛봐. 그러면 진짜 맛있는 줄 알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전도에 동참해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그거 너가 동참해서 함께 기쁨을 느껴봐. 이런 경험을 했어요.
1: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지금까지 구인경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2: 라디오 강단. 라디오 강단 오늘 이 시간은 서울 동안교회 김영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인생을 사람들이 흔히 표현할 때 파란만장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복받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고 그런 마음 열망이 강해서 그가 하다 보니까 자기 형님의 장자권까지 빼앗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런데 그것이 치러야 될 대가는 너무나 큰 것이었어요.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이었고 그래서 800km나 되는 자기 어머니의 그 친정집으로 이 바다나란 하란 쪽으로 이렇게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도망가서 자기가 피해서 살만한 집 거기에도 만만치 않았어요. 살기가 힘든 곳이었어요. 여기는 음모와 술수와 이 거짓과 탐욕이 판을 치는 냉혹한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킨다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웬만큼 내면적으로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환경이 어려우면 그 환경에 휩쓸려가게 돼 있어요.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되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다가오는 그 절망과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후회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고 자기를 지키면서 결국은 사기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반열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는 기회가 바로 이곳에서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살았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것을 인생 기준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마다 다 삶의 기준이 있거든요. 좋다 나쁘다 옳다 틀리다는 그 기준이 다 다르지만은 하여튼 그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 야곱을 지킬 수 있었던 그 기준, 그리고 야곱을 하여금 사기꾼에서 믿음의 조상의 반열로 올라가게 만들었던 그것, 이 믿음의 기준이 뭔가, 인생 기준이 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분 속에서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야곱이 누렸던 하나님의 영과 육의 축복을 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최선을 다해 사는 사람. 29절 보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정말 죽도록 수고해서 예 쓰지 않으면 이런 표현하기가 어렵고요. 31장 40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의 고단했던 노동의 현장을 생생하게 증언하는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단어 사용한 것을 보면 이 더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더위가 아니고 땅이 쩍쩍 갈라지는 열기 가득한 광야의 폭염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추위는 뼈마디가 시려운 혹한을 말합니다. 여기 그걸 무릅썼다. 그런데 무릅쓰고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아카르라고 하는 것은 삼켜버렸다, 먹어치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문 그대로 지켜가면 낮에는 폭염이 저를 삼켜버렸고 밤에는 혹한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처절한 고백이죠. 살을 내는 듯한 그런 추위와 폭염 속에서도 그의 마음은 양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눈붙일 겨를 없이 요령 피우지 않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 외삼촌 당신도 알고 나도 그렇게 살았지 않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생 죽도록 한 거죠. 그리 되면 얼마나 귀한 기억일까요? 그렇게 해서 돌아온 것이 뭐냐면 이 삼촌이 외삼촌이 야곱을 속여서요 열 번이나 품삯을 바꿨어요. 열 번이나 사기친 거죠. 게다가 7년간 무료 봉사를 하면 라헬을 주겠다는 이 아내 라헬을 주겠다는 약속을 이 사기를 치면서 7년을 약속하고 모슴처럼 일했지만은 사기를 당해서 결국은 14년의 세월을 무보수로 일해야만 했던 것이에요. 본문이 시작되는 25절에 보면 그는 가족은 많았는데 무일푼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가족은 늘어났지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자리에서 그런 어려움의 과정을 겪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자녀를 봐도 너무 힘들고 위로 어르신들을 보니까 부모님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매일매일 돌보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짐을 지고 있고 자신도 서서히 이곳저곳 아픈 곳이 드러나면서 아픈 가운데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함께 묻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 다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미국의 심리학자 줄리안 로트라는 사람이 발표한 이론에 무슨 이론이 있는가 하면 통제 위치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 좀 어려운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은 쉽게 말씀드리면 외적 통제자와 내적 통제자로 나누는데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 환경 앞에 주저앉고 그 다음에 무력해지는 사람을 외적 통제자라고 얘기해요. 내적 통제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이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하는 사람을 내적 통제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곱은 내면적으로도 자기를 이겨낼 만한 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환경은 더더욱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가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첫째는요, 그의 정체성이에요. 그가 집을 떠날 때에 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축복합니다. 그 축복할 때 그 아버지의 축복이 뭐냐면 너는 도망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약속의 유업을 잇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 그러니까 너는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야. 형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도망자라고 생각하지 마. 그리고 그곳에 가서 그 약속의 유업을 함께 이을 그 너희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해. 바로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자기 마음속에 박혀져 있었어요. 나는 도망자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유업을 잇는 사람이야. 바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야. 그 확신이 있었어요. 게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주신 것이 정말 그 아버지가 약속했던 하나님의 축복을 잇는 그런 백성으로 축복하겠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며 너와 언제나 너에게 공급해주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인도해주겠다.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를 붙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는 환경이 나빠서 좌절한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이 강해서 뭐 이겨낸 것도 아니라 그에게서는 새로운

가치관이 자기 인생을 결정짓는 자기의 새로운 것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인 약속이었어요. 자기 속의 정체성.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것, 하나님이 두신 거야. 나는 도망자로 온 게 아니야. 나는 축복의 통로야.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유업을 이룰 사람으로 만들었어. 바로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라는 이 사명자의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이나 삶에서 어렵고 힘들 때에도 여러분 내가 이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하고 내 인생은 왜 이리 팔자가 사나워서 일마다 막히고 어렵고 힘드냐. 자식도 보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잘 된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에 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도망자가 아니야. 회피자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고 나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사용하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단지 그가 생각하는 것 한 가지가 뭐가 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빚어가시는 중이라는 사실들을 갖고 있었어요. 바로 그들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또는 야곱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 내가 오늘 라반의 노예처럼 사는 것 아니야. 라반의 재산 불려주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여기서 얻어먹기 위해서 비굴하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비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고 라반의 노예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고 고생 덩어리로 살아가는 거 보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축복을 이기는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나를 만드셨어. 여러분 축복의 정거장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축복의 정거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실망하고 낙심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축복의 정거장이 될 만한 용량이 안 돼요. 축복의 통로는 훨씬 힘들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하나님 지금도 내 삶을 보고 계신다. 이 확신과 믿음이 야곱으로 하여금 시련과 고난에서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셨고 야곱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생활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힘들고 질병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절망으로 시작해야 되는 그런 일들 많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서 나는 늘 피해자나 도망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셨어.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비록 아픔의 자리요 어려움 자리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사명의 자리요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 약속의 자리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린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삶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언약하신 대로 지키시는 분이시고 나를 사명자로 여기에 보내셨다는 것.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만 야곱이 이 과정을 거쳤기에 축복의 통로로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나의 마음을 빚어가시고 만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바로 그 사명과 하나님이 두신 자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삶과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27절에 보니까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던 여기에 머물라. 라반이 복을 받은 이유가 뭘까요? 라반이 사기를 많이 쳐서 그렇습니까? 야곱이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입니까? 뭐 그런 이유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세상의 일은 열심히 일했다고 정책을 잘 세웠다고 사기를 쳤다고 남을 속였다고 다 성공하거나 부해지진 않죠. 왜냐하면 변수가 너무 많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라반의 집이 복을 받았는가? 그것은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30장 30절 보니까 야곱이 그런 얘기예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아는 거예요. 뭘 알아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외삼촌 집이 부유해지고 부강해지고 그리고 복을 받거든요. 뭐예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라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내 발이 닿는 곳마다, 걷는 것마다 삼촌이 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일상을 통해서 가시적으로 성취되는 구조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삶이 곧 메시지가 되는 선교적 삶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려면 한이 없죠,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보시고 내 염과 사정을 듣고 계신다는 사실. 나는 보잘것없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여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나갈 때에 바로 우리의 삶은 오늘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잘 알려진 사람 누군가 하면 우리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그는 형들에게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근데 39장 3절에 보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도 보았더라. 보았다 그랬어요. 뭐냐면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다 그랬어요. 요셉은 여기서만 아니에요. 여기서 모함받아서 그는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어도 그 간수장이 바라볼 때 저 아이는 뭔가 달라. 정말 하나님이 저 아이와 함께 하시던 것 같아. 저 아이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저 아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 보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삶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자기 삶을 통해서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은 뭐였어요? 직접적으로도 하나님을 선포했어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술 맡은 관원장과 이 떡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그들이 꿈을 꾸어서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 이 꿈을 누가 해석할까 할 때에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해석할 거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바로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해석을 못해요. 네가 꿈을 해석 잘한다는데 너가 한번 해석해보라 그럴 때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노예이면서도 죄수이면서도 존귀한 왕 앞에 섰는데 거기서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고 바로 요셉을 통해서 그가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삽니다. 자기 외삼촌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 가는 곳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삶이라는 것, 선교적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축복할 때 주께서 그 길 인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레아와 라헬을 들로 불러내어서 그는 얘기합니다. 내가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유, 그리고 내가 무슨 결정을 할 때도 그렇게 결정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야.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것은 뭐냐면 이제 내가 이 땅을 떠나라, 여기를 떠나고 고향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 내가 오늘 이렇게 하는 행동, 이렇게 하는 말, 이렇게 살아가는 삶, 당신들이 볼 때는 남편이지만 이상해 봤을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그 원칙이 있어서, 그 원칙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형통한 삶을 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내 발길이 닿는 곳에, 라반의 집이 부유해지듯이 바로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유리창과 같은 그런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을 막는 무슨 방화벽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계세요? 바로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과 입술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연단시키셔서 하나님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쓰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한마는 이 세상 그 노래 부를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복의 근원인 것을 믿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았습니다. 그것을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삶. 자녀들도 보거든요. 우리 엄마 아빠 보면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교회만 나가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것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바로 그 삶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내 내면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삶에서 버티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우리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인간의 잔꾀를 내려놓고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봅니다.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하자 라반이 그를 붙잡기 위해서 품삯을 제안하라고 하죠. 이때 야곱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반에게서 기대하거나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가 요청하는 대로 그대로 실행만 해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양들 중에, 양들이나 염소 중에 얼룩얼룩한 거나 점 있는 거거나 이런 것을 자기의 소유로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라반이 이거 웬일인가 웬떡인가 싶어서 알겠다고 당장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라반이 한 것이 뭐냐면 자기 있는 양 중에 뭐 얼룩덜룩하고 염소 중에도 또 흰 것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다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맡겼냐면 저 아들한테 맡겼어요. 그리고 자기 양 희고, 양은 주로 희죠? 희고 검은 염소는 야곱에게 맡기면서 이 거리를 3일 길을 멀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서 교배하면 엉뚱한 것이 나올까 봐 멀게 한 거예요. 이 말은 한 마리도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기가 막히죠? 사람이 탐욕을 부려도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를 세워서 푸른 가지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내고 양떼가 물을 먹는 개천에 세워서 그것을 보면서 새끼를 베게 했어요. 놀랍게도 얼룩얼룩하고 튼실한 양들이 무더기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43절 마지막 절에 보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민간요법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에 내려오는 마법입니까? 야곱은 31장에서 그 이유를 얘기해요. 아내들에게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세운 것은 야곱의 주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주신 약속을 바라보고 붙잡았던 믿음의 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행동 경제학에 보면 프레이밍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프레이밍 효과인데 뭐냐면 사람마다 자기가 세상을 보는 틀을 갖고 있어요. 자기의 관점이라 그러죠. 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틀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하면 어릴 적에 경험했던 것, 그 다음에 자기가 공부해서 지식을 얻었던 것, 또 영향을 받았던 것,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을 보는 틀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 틀을 가지고 보는데 이 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행동과 선택이 달라진다는 이론이에요. 라반은요, 야곱을 결코 성공할 수 없는 불가능의 틀 속에 가두었어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야곱은 이 틀 속에 갇히지 않았어요. 이 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느끼시는 대로 느끼고 하나님 보는 대로 보고 하나님이 듣는 대로 듣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 그 영이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지식을 얻고 경험하고 이 모든 것이 내 틀이지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 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틀로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지난날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는 절망이었는데 오늘 돌아와서 보니까 아, 그때를 내가 지나왔구나. 어떻게 지나왔을까요? 내 상식으로는, 내 지식으로는 올 수가 없었는데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왔구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낙담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바로 야곱으로 하여금 그 삼촌이 만든 그 틀 속에, 세상이 만든 틀 속에 거기에 갇히지 않고 자기가 베델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앞에 자기의 마음을 열고 자기의 시선을 두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바로 그런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서 나를 빚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야곱이 받아서 누렸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0: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믿음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라디오 강단. 지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에 위치한 서울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연락주시거나 부산전화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강단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부산극동 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6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김민철 원장의 나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상처를 돌보며 진짜 나를 찾아가는 회복의 여정을 담은 책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 무의식에 가려진 상처가 치유되는 길을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만화 기독교 강요입니다. 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만화로 풀이한 책으로 기독교 교리 변증의 위대한 걸작을 편안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0: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싸움과 다툼을 합니다. 그런데 싸움과 다툼은 끝이 없어요. 나라와 나라를 분열시키고 형제와 자매를,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습니다. 싸움과 다툼은 죽음을 가져오는 적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네. 무엇보다 싸우고 다투는 이유는 우리의 교만함에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시넝쿨도 그 뿌리엔 가시가 없듯이 우리도 창조의 근본인 주님께로 돌아가면 다툼을 벗을 수 있습니다. 싸움과 다툼의 주소는 정욕이지만 화평의 주소는 겸손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화평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의 주실 화평, 서울 바하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거장이 키우는 거장.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미국의 교육 철학자 로버트 허친스 박사가 삼류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했습니다. 허친스 박사는 총장으로 부임하자마자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지했습니다. 100권의 고전을 읽으십시오. 독후감을 제출하지 못한 학생은 졸업할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공부하기도 바쁜 시기에 고전을 100권이나 읽으라는 말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학교 측에서도 오히려 공부를 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조언했지만 허친스 박사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신이 닮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무엇을 위해 공부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허친스 박사가 총장이 된 지 머지않아 학교는 명문대에 반열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문 하버드 대학교보다 노벨상 수상자가 많은 시카고 대학교의 1929년도 이야기입니다. 지도가 없으면 지름길을 찾을 수 없듯이 롤 모델이 없이는 삶의 방향을 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장 완벽한 본이 되신 주님의 삶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사람이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을 저의 삶의 롤모델로 삼아 잘 배우고 잘 따라 잘 살아가게 하소서. 내 삶을 승리하게 하는 분은 주님이심을 믿고 늘 약속의 말씀을 붙잡읍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한국 마드리갈 합창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거 내게로 와서 쉬어라, 테너 김신욱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오늘 이 시간은 세한교회 전희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저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의 모습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결론은 뭐냐면 기초가 되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피사의 탑이 역사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이게 하도 기울어지기가 하니까 사람들을 통제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좀 보강 작업을 했지만요. 그럼 그것은 무엇의 문제죠? 기초의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이 탑의 문제는 대리석을 잘못 썼니, 뭐 창문을 어떻게 했니, 뭐 바닥이 어떠니, 그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문제죠? 보이지 않지만 기초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가정을 위하여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세우기 위하여, 가정을 돌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가정을 위한 가장 중요한 일,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지, 그리고 어떻게 가정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진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세울 수 있을지를 우리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에 너무나도 중요한 기초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죠. 시편 127편 1절 말씀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성경이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상반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무엇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뭐죠? 설명된 내용으로 가면은요, 집은요 단순한 건물은 아니에요. 여기 성경이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가문일 수도 있고요. 성경이 집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런 얘기 하셨어요. 다윗아, 내가 너에게 내 집을 세워주리라. 다윗이 무슨 뭐 집 못 줘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가문, 가족, 공동체를 집이라는 구조물로 비유적으로 성경이 많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집은 바로 현대적인 의미로 하면 우리 가정일 수 있어요. 가정일 수 있어요. 여기 세우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세우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게 건물을 짓는 의미를 넘어서는 말입니다. 그것은요 가문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형성하여 무엇을요? 미래를 만든다라는 개념이 세우다라는 단어 뜻 안에 있더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집, 가정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 가정이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건물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한 가정의 미래와 앞길과 장래를 세우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요, 우리 가정이 피사의 탑처럼 계속 아무런 조치 없이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든든한 기초 위에서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서 있습니까? 아니면 기초가 부실해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기울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십니다.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람과 미래를 세우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세운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 가족의 미래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 하나님의 이 약속 안에 담겨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가정, 하나님을 믿는 가정, 예수님을 믿는 가정은요, 환경보다도 가정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약속을 붙드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가정. 그래, 우리 가정은 분명히 나도 노력해야 돼. 분명히 나도 수고해야 돼.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 가정을 세우실 거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노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무엇을 가지고 살았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여행을 떠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미래를 꿈꿨던 사람이에요. 노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라는 거죠. 우리 가정의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녀들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우리 가정이 하고 있는 사업과 우리 가정의 직장 생활, 이 모든 것에 우리 가정의 미래가 달려있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도 뼈저리게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경제라는 것이요, 사회라는 것이요, 얼마나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의 가정을 세웁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편 127편 1절 말씀을요,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의 모습을 좀 보면 또 어떤 부분이 보이냐면요, 하나님의 세우는 방식이 또 있어요. 분명히 방식이 있어요. 자, 1절 하반절에 보면 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누가 등장하냐면 파수꾼이 나와요. 이게 고대 사회의 어떠한 좀 성의 모습 같아요. 앞에 보시면 좀 높이 솟아있는 부분들이요, 망대입니다. 망대에서 파수꾼들이요,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성을, 우리 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없나. 그리고 성벽에서 보초들이, 파수꾼들이 성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일이죠. 파수꾼이 성을 탁 지키고 있는 거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실래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파수꾼이요, 이렇게 성벽과 망대에서 성을 지키는 것, 그런데 이 성의 안전이라는 것은 든든한 성벽, 깨어있는 파수꾼, 이것만으로 성이 안전할 수 있지는 않더라는 거죠. 성경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깨어있는 파수꾼이 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헛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헛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이 사회도 그러잖아요. 아빠가 직장 잘 다니고 있어요.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가 다 지켜지진 않잖아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문제들. 여러분, IMF가 왔을 때 보세요. 갑자기 이거는 어떻게 직장을 내가 아무리 열심히 근무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해도요,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오더라는 거죠. 아무리 열심히 가족의 사랑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도 갑자기 가정이 병이 들고 아픔이 찾아오는 건 이거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안전은요, 깨어있는 부모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우리가 하지 못하는 무엇이 있어요? 한계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가정을 지키는 최종 보호자는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가정을 지키는 최종 보호자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누가 지킵니까? 엄마 아빠가, 부모가 자녀를 지키듯이 양육하듯이 우리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지요. 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무엇이 있다?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가정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가 좋은 자녀가 되는 것, 부부가 화목한 것, 이것은요, 자녀를 통제하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부부가요,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부족해요. 가정을 세우는 하나님의 방식, 사랑하며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가족이 가정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을 따라, 이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주의 가정은 보호받고 세워지며 지켜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46편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을 누가 지킵니까?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 중에 계심에 그 성이 보호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계심에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요, 우리의 방식만으로 세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방식을 신뢰합시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인내만이 아니라 성을 지키는 파수꾼, 자기 역할 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서요, 가정에서 말할 때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중심이라면

되면요, 우리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가장인데, 내가 이 집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 내가 이 가정의 엄마인데. 여러분 그래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 거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가정의 중심이 되면 우리의 노력과 한계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 좀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면 어떡해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원래 안 보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가정에 모시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가정을 위해서 말이죠. 이것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요즘에 말을 잘안 듣는데 어떻게 할까요? 잔소리를 한 100번 정도 해주면 될까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요즘에 날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바가지를 한 200번 긁으면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 거예요. 마음을. 만약에 여러분, 잔소리 공부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라는 그 잔소리로 부모의 그 말로 우리 자녀를요, 만약에 좋은 대학 보낼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 자녀를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그러면요, 저는요, 10,000번, 1,000번도 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딱 보면 알잖아요. 이걸 했을 때이 자녀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다고 저는 자녀들에게 훈계를 하고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부모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무엇인가 주도권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하려고 할때 한계들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한계들을 보게 됐다는 거죠. 한계들을. 여러분, 다 기대가 있죠. 꿈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할수 있는 것에 무엇이 있어요?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고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아무리 깨어있음이 헛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수고의 열매를 거두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지키시는 주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의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이 2절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2절은요, 수고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일찍 일어나요. 늦게 눕습니다. 여러분, 일찍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찍 일어나서요, 늦게 누워요. 그리고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뭐죠? 그렇게 열심히 하루 종일 일했는데도 가정을 좀잘 세워보겠다고 소박한 식사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모든 것을 성경은요,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과연 무엇이 의미가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무엇을요? 잠을 주시는도다. 어떤 분들은 이 성경 구절을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나 봐. 나는 교회만 가면 자.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나 너무 졸리더라. 역시 하나님 나만 사랑하나 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잠이 분명히 문자적인 잠의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잠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수면이 아니에요. 이 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안에 누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평안함이 바로 잠이에요. 안식이 바로 잠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요? 잠을 잘 이루지 못하는 가정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 불면의 밤,
잠못

뜨는 밤을 지내고 있지요.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래요. 염려와 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보장되지 않는 내일은 우리의 잠, 우리의 평안, 우리의 안식을 빼앗아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불안은 잠을 못 들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요, 우리가 맡기고 잠자리에 들게 하더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은요, 걱정 없는 가정 아닙니다. 걱정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살아보시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도요,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 자녀가 아플 수도 있고요, 가족이 아플 수도 있어요. 근심거리가 생길 수도 있지요. 그런데 주님이 세우시는 가정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에 평안함이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걱정, 근심,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하게 될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가정이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가족 구성원들이 다 건강한 것, 그거 좋은 복이지요. 가정이 경제적으로 풍성한 것, 그것도 좋은 복이지요. 가정이 화목한 것, 그것도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나 믿음의 가정의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안함, 이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는 믿음의 가정들, 주님이 세우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혹시라도 보강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대로 두면 무너지잖아요. 이대로 두면 우리 자녀들이 자빠지잖아요. 이대로 두면 우리 가정에 너무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보강을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기초를 보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지려는 그것에 이 와이어라도 설치해서 당겨야 되는 거죠. 이것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정리하며 한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요 세우시는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가정을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식, 우리의 노력의 한계를 여러분 혹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요 가정이 다시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주마다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가정 예배 순서지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만들어서 뒤에 나눠드려요. 또 카카오 채널을 통하여서 이 가정 예배 순서지를 거기에 올립니다. 왜 무엇하라고?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강하라고,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끌어당기라고,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건설하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샬롬, 평안함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 많이 수고했잖아요. 많이 노력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없는 수고, 하나님 없는 노력, 하나님 없이 성을 지키는 것 헛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중심에 계셔야 되는지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안에 계실 때에 어떠한 위험, 환난,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도, 그 풍파 속에서도 우리 가정은
지켜지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오늘 이 시간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세우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세우기 원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 길을 하나님께 의지하십시오. 나의 명철, 나의 방식만을 고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는 그 길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중심이 된 가정, 우리의 수고가 결코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하나님께서 견고히 세우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에 위치한 세한교회 전희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 전화 051-557-5291번 세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 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해운대구 새실로에 위치한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1: 주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가장 큰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우리의 죄로 인해 경험하신 하나님과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고 고백하신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이 따릅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핵심은 고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습니다. 주님은 성찬을 통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은 죽은 이를 기리는 제사 음식이 아니라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단순한 고통의 참여가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 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연합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0: 말씀으로 가슴 설레는 젊은 교회, 사람 살리고 제자 세우는 답이 되는 교회 김상권 목사님입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답이 되는 교회로 가보실래요?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지구촌 소망교회 이준희 목사님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바른 판단력을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서로를 미워하기보다 이해하고 품는 마음을 주옵소서. 경제와 안보, 다음 세대와 가정, 교회와 교육의 현장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민족이 다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더욱 깨어 기도하며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사랑과 성김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분열된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의 생명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의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특별한 하루, 특별한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힘차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사명이라는 말 참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사명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느끼기에 크고 거창하고 무겁게만 느껴지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선택하며 거룩을 지켜내는 모든 삶이 바로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인데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늘의 일을 이루고 계시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순종의 걸음 그리고 사명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이 아침 아주 특별한 아침 출발합니다.

네, 오늘 마커스의 주의 돌을 첫 찬양 함께 나누면서 출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교통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하나님의 복음제기 겸디 김겸 PD입니다. 네, 현재 시각 아침 7시 11분 3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담대함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죠. 이는 우리 모두가 경험한 일들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붙여진 호칭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사명자예요. 때로는 이 이름이 너무나 무거워서 좀 비켜가고 싶을 때도 있고 피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서 여러분이 바로 사명자입니다 라고 하면 제가요? 라는 반응을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서 하나님을 믿으며 행하는 우리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선택하고 진리를 말하는 것을 선택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을 선택하고 거룩을 지켜내는 것을 선택하는 모든 삶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마냥 무겁지만은 않으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삶의 걸음을 이어갈, 그리고 이 아침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우리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명이라고 보내주세요. 사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한 줄 결단 기도문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 조금은 무거운 아침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좀 흐리고 비도 내리고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처지는 것으로 흘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태도를 주님 앞에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오늘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저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성령 충만으로 사명자의 삶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이 아침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명이라고 보내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늘의 말씀 한 줄 결단 기도문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함께 받아보시고 선포하시면서 이 아침 힘차게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특별한 아침 계속해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거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 준비하고 있는데요. 단비오십의 찬양과 전 모건대 이사장이신 정양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오늘 이 아침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 라이브 찬양 예배로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각자가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 충만으로 임하실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의 마음 함께 정돈하면서 함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샵 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명이라고 보내시면서 이 아침 함께 하시고요. 계속해서 찬양 예배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그윽히 기쁜 데서 손재석의 찬양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사명 문자 계속해서 기다리고요. 또 이 아침 여러분들의 또 결단의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 마음도 함께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함께 나누고 오늘의 코너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로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가수 자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주 특별한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아주 특별한 아침.

0: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아침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루의 시작을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득찬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 이 시간 함께하길 원하시는 분들 오늘은 사명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명이라고 보내시면서 오늘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592번님, 4527번님, 3188번님 오늘 처음 문자 보내주시면서 사명이라고 보내주고 계시고요. 1419번님 비 내리는 월요일 아침 아주 특별한 아침 찬양 예배 기대합니다. 오늘도 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화답해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시작하시면서 힘드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 찌뿌둥하신 분들, 오늘따라 눈이 안 떠지시는 분들 참 많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에 기죽지 않고 우리가 힘차게 제가 찬양하며 나아가기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힘차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명이라고 보내시면서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라디오 볼륨 또 어플리케이션을 듣고 계시다면 핸드폰 볼륨 크게 틀어주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거하신 그 자리가 곧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1: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아득찬 청취자 여러분. 저희는 필요한 곳에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적당히 알맞게 내리는 반가운 비, 담비입니다. 마침 오늘 이 아침을 촉촉히 적시는 담비가 내리고 있네요. 우리 오늘도 한 주를 살아내는 실력을 아득찬 시간에 함께 구하죠. 먼저 저희가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이 시간을 열어보겠습니다. 이곳에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게 소망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가정 또 자녀된 자들을 자녀된 자들은 부모를 또 부모된 자들은 자녀와 또 다음 세대를 배우자를 사랑하기로 작정하면서 함께 다시 한번 축복하죠.

마지막으로 우리 이 시절을 함께 축복할까요? 이 부산 땅을 또 이 땅을 지나며 마주치는 이들을 이 세대를 우리 각 다음 세대를 사랑하며 축복합시다.

삶의 밤이나 낮이나 주님만 따라가기로 작정한 여러분들을 기뻐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늘 이 아침을 열납하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합시다. 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이 삶을 살아날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아침에

0: 같은 그 꿀 같은 말씀 우리에게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낼 힘을 얻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1: 오늘 내리는 담비와 같은 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아침의 시작, 이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극동방송 아주 특별한 아침,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 아침 7시 35분 28초 지나가고 있어요. 계속해서 샵0933 우물정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명이라고 보내주시면 오늘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 주보와 함께 오늘의 말씀 그리고 한 줄 결단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아침 방송 함께 하시면서 드는 여러분들의 마음들도 결단의 마음들도 함께 표현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지금 이 시간 찬양 예배로 함께합니다.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열어두고 있어요. 3160번님께서 아주 특별한 아침 사명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예배로 섬기는 자의 삶이 사명의 자리임을 믿음으로 이 아침 맞이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4840번님 아특찬 화이팅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라고 그 마음도 표현해 주셨습니다. 9507번님은요 찬양 예배로 한 주를 은혜 넘치게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이 아침 우리 함께하고 있는 모든 방송가족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이 시간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그 마음 함께 표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명이라고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의 결단의 마음도 함께 보내주세요. 7459번님 제게 주신 사명을 한 번 더 기억해내는 그런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라고 함께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전 목원대 이사장이신 정향희 목사님께서 이 시간 환난 당한 자를 볼 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 가득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향희 목사입니다. 하루는 두어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에 섞었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정권이 볼 때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독립운동을 하였고 심한 핍박을 받으면서도 끈질기게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임명한 총독 빌라도는 참다 참다 못하여 유대인들을 집단 살해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배드릴 때에 로마 군인들이 회당을 습격해서 그들을 죽였다고 합니다. 추적가들은 유대인들이 칼에 찔려 죽을 때 피가 튀었는데 그 피가 제물에까지 튀었다고 제물에 섞었다는 말을 해석합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죽임을 당한 갈릴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누가 더 많아서 이러한 끔찍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니라. 우리들은 심하게 불행당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대개 자기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안도의 환승을 쉬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환난당한 사람에 대하여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당했는가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서 불행을 겪은 게 아니라고 말해주면 겉으로 보면 몰라 겉으로는 점잖아 보여도 뭔가 숨겨진 죄가 있을 거야 라고 반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상식의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던 도덕적 명제에만 믿습니다. 물론 그러한 도덕적 원리는 맞습니다. 하나님도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거꾸로 착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악한 사람이 떵떵거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성경은 선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불행해진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악한 사람이 멀쩡한 내용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착했던 욥이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을 받는 내용이 대표적입니다. 그때도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는 내가 죄가 있어서 이런 벌을 받고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이 불행을 겪을 때 그를 악인이라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악인은 대부분 불행해지지만 그렇다고 불행한 사람은 모두 악인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듯이 착한 사람도 얼마든지 불행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환난당한 자를 보고 정죄하거나 비난해서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병환 신방을 갈 때 기도 좀 한다고 자기 믿음을 자부하는 은혜파 성도가 동행하면 좀 불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제넘어 말을 해서 환자에게 상처를 줄까 봐서입니다. 은혜파 성도가 누워있는 환자에게 회개하라고 예언자 역할을 할 때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저는 조마조마했었습니다. 물론 그 환자에게 지은 죄가 있을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은밀한 관계의 문제이지 남이 왈부할 일은 아닙니다. 그러면 환난당한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 말씀처럼 회개해야 합니다. 환난당한 사람을 위해서는 위로하고 도와주고 기도해 주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게 없는지 살펴보고 만약이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도 환난당한 사람처럼 화를 당할 수 있음도 명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회개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못된 죄인이란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착각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남들을 되게 못된 인간으로 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혹독하고 잔인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장님이 되고 남의 죄에 대해서는 현미경을 들이댑니다. 자신의 죄를 모르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해하고 잘못한 실수를 너그러이 양해하고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일을 얼마든지 겪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입니다. 눈이 밖으로

0: 달려 있어서 그런지 안으로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입니다. 회개할 때부터 진짜 구원과 신앙과 축복이 시작됨을 믿습니다.
1: 오늘 너무 귀한 말씀으로 제게

회로 부르십니까? 정죄가 아니라 회거를 부르시는 하나님, 냉담이 아니라 긍휼로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온 땅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신 그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 당신의 그 크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해 볼까요?

0: 우리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오늘 기쁨으로 당신께 돌이키겠습니다. 이 아침 기쁨으로 당신께 돌이키는 그 회개를 하겠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지체들을 긍휼하게 여기게 하시옵소서. 남의 고난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지, 그리고 당신의 그 사랑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 우리가 회개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 당신의 자녀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실력을 얻길 소망한다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돌이키며 기도할 수 있게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당신을 선택하겠습니다. 이 삶을 당신의 아름다움과 당신의 선하심과 당신의 그 질서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길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1: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모진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지금 여기에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극동방송 청취자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0: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아침, 오늘 아주 특별한 찬양 예배로 함께했습니다. 담비워십의 찬양과 전 모건대 이사장이신 정양희 목사님의 메시지로 함께했는데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어땠는지 짧게 마음 나눔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집사님 함께하시면서 어떠셨어요?
1: 아, 오늘 우리 아이들이 비가 내리는 바람에 잠이 들어서 함께 못 왔는데 역시 아이들은 꼭 같이 와야겠다 마음이 들고, 무엇보다 이 비가 내리지만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마음이 기쁨으로 하나님 당신께 돌이키겠다는 그 영감이, 인사이트가 저한테 가득 부어져서 너무 감사한 아침이었습니다.
0: 아멘. 오늘 목사님은 또 함께 하시면서 어떠셨어요?
2: 사명은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뤄내는 것이라고 하는 그 김경 PD님 항상 참신하게 내셨는데, 오늘도 또 이제 큰 은혜 받았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그리고 단비 워십팀은요, 항상 정말 단비가 내리는 것처럼, 참 요즘 제가 참 잠을 잘 못 자요. 이 나라를 보면

0: 아이고,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하여튼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단비 50팀 큰 은혜 받았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1: 아멘. 저도 오늘 함께 예배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 참 많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시선으로 환난당한 자를 보고 있는가, 그리고 나에게만 관대한 시선을 갖고 있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이 아침 다시금 성령의 눈으로, 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내 이웃을 바라봐야겠다, 다시금 결단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오늘 방송 과정 여러분들은 함께 예배 드리시면서 어떤 마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 부어주셨을까요? 여러분들의 마음 샵0933 우물정 0933,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로 남겨주시면 제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고요. 계속해서 사명이라고 8시까지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과 기도문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덧입혀지기를 소망하면서 이 아침 우리가 힘차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전하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저는 하나님의 복음지기 겸비 김겸 PD였고요. 담비어식 그리고 정양희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가 우리는 지금 하면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외치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다시 마주보는 우리 회복의 시작.
1: 사실 그때 미안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놓쳤어. 너랑 다시 예전처럼 편하게 지내고 싶은데 네 얼굴을 보기가 조금 서먹해.
0: 사소한 오해로 멀어진 거리, 미안하다는 한마디를 삼키며 보낸 시간들,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비난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솔직하게 전하는 용기입니다.
2: 나도 기다렸어. 먼저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이제 다시 잘 지내보자.
3: 얘들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단다.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따뜻한 마음이야. 사과와 용서가 오가는 교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행복한 학교란다.
0: 마주잡은 손끝에서 다시 시작되는 우정, 상처를 넘어 회복으로 나아갈 때 사랑은 반드시 이깁니다.
4: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아침을 여는 말씀.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은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방송가정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터로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속적 가치가 지배하는 일터에서 직장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답게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출애굽기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시내산에 올라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의 거룩한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장적 소명을 가장 먼저 받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소명에 실패하였고 베드로 사도를 비롯한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그 소명이 이스라엘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옮겨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진실하고 신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완벽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은 거짓과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비결인 것이죠. 잠언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장사를 하시거나 또는 직장생활과 사업을 하실 때 적어도 저 사람 말은 믿을만해, 저 사람이 하는 일은 틀림이 없어, 이런 말은 들을 수 있어야 하죠. 현재 GMF라는 선교단체의 대표로 계시고 오래전에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성경번역 선교의 파송을 받아 아프가니스탄에 가셨던 권성찬 선교사님이 그 당시 상황이 너무도 열악하여 단 한 글자도 성경을 번역하실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성경번역 선교사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았건만 선교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동네 사람들과 축구를 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대편 선수가 성사님을 향해 핸드링 반칙을 했다고 항의를 했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은 나는 핸드링 반칙을 하지 않았다고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야, 저 사람이 안 했다고 하면 안 한 거야.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선교사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께서 현지어로 성경을 단 한 글자도 번역하지 못했지만 이분이야말로 그분의 진실된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일터를 거룩하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어떤 사람이 마틴 루터를 찾아와 자신은 구두를 만드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려고 결심을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답니다. 그때 루터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독교인 구두 수선공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구두의 십자가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튼튼하고 좋은 구두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멋진 말 아닙니까?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 구두에 십자가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고 신뢰할 만한 튼튼하고 편안한 구두를 만드는 것이죠. 한 번은 제가 아는 한 미술 작가의 전시회 초대를 받아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작품에 다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좋아해서 작품에 십자가를 그린 것이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자신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인 십자가를 그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그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 작품이라고 해서 꼭 십자가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들에 핀 한 송이 꽃을 그리는 것을 통해서도 그 작품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작가나 구두수 선공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십자가를 새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호의 문제니까요. 다만 구두에 새겨진 십자가가 부끄럽지 않을 만큼 최고의 구두를 만들어야 하겠죠.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작곡을 하고 나면 악보의 맨 처음과 끝에 항상 SDG라는 이니셜을 적었다고 해요. 이 SDG는 Soli Deo Gloria의 약자로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자신은 교회를 위한 음악뿐만 아니라 세상을 위한 음악을 만들 때도 SDG,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문구를 새겼다고 합니다. 미국 흑인 인권운동을 주도하셨던 마틴 루터킹 목사님께서 자신이 길거리를 청소하는 하찮은 직업을 가진 것에 대해 불평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당신이 거리를 청소할 때 미켈란젤로가 그림을 그리듯, 베토벤이 작곡을 하듯, 그리고 셰익스피어가 시를 쓰듯 그렇게 청소를 한다면 아마 하늘에서 당신을 가리켜서 가장 거룩한 청소부라고 말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세상을 거룩하게 하는 삶은 연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4시간 릴레이로 그것도 며칠씩 기도하는 것을 그리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한 교회에서 500일이 넘도록 릴레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전락하여 우즈베키스탄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아리아나 바바얀츠 가족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는 경찰이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이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은 경찰이 이 가족을 체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긴 시간 동안 교인들이 돌아가며 쉬지 않고 릴레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께서는 자신들의 행동이 인권운동으로 비춰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자신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당연한 삶의 결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 릴레이 기도를 별로 선호하지 않지만 저런 경우라면 저도 릴레이 예배를 드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부담을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힘이 없어서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고 나그네 인생이라 불렸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하셨기

0: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삶의 현장을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 아침을 여는 말씀.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진남로에 위치한 대연교회 전승만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628-2260 대연교회로 연락 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을 여는 말씀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FEBC 게시판입니다. 부산 중부노회 교회학교연합회가 6월 15일 월요일부터 6월 17일 수요일까지 사직동 교회에서 제44회 부산 중부노회 여름 교사 강습회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교회학교 지도교역자 및 교사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30550-004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청현제의 말씀그라피 선교회와 부산 극동방송이 6월 19일 금요일 오후 5시 부산 극동방송 아트홀에서 제3회 청현제의 찬양 캘리그라피전 감사예배 및 찬양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야곱의 축복 등의 김인식 목사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는 070-7118-6161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주빌리 통일구구 기도회가 6월 18일 목요일 수영로 교회에서 2026 부울경 통일소망축제를 개최합니다. 새벽 집회와 저녁 집회 그리고 특별 전시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740-4671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인교회가 7월 첫 주부터 사역할 일부 예배 피아노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우대 사항은 피아노 전공자입니다. 문의 전화는 051-516-3002번 또는 010-5336-6967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교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11시 대신교회에서 제8회 어르신 초청 경로 잔치를 개최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51-255-005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오늘 저는 여러분께 1894년 조선, 지금으로부터 132년 전 이 땅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862년에 태어났으니까, 물론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그의 나이가 서른이 조금 넘은 그런 나이였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서른 조금 넘은 나이는 청년이지만 그 당시로 보면 자녀들도 여럿이 있는 그런 장년의 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할 거 없는 아주 평범한 그런 사람인데, 다만 이 사람에게 정말 특이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그의 직업이었습니다. 그의 직업이 백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정.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조선 말기 한국 사회에서 이 백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직업이 아니죠. 이건 그의 신분이고 그리고 그의 삶의 굴레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 천민입니다. 천민. 그것도 그 당시 사회에서 7개의 천민을 이야기하는 칠천반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칠천반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그런 하층 계급, 그것이 바로 백정입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하실 거예요. 그 칠천반이 뭔가라고. 그런데 제가 선뜻 여러분께 그것이 뭔지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이 중에 어떤 분은 그 칠천반에 해당하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갈등스럽지만 그래도 궁금하면 안 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천반 그러면 포졸, 그리고 광대, 그리고 고리장, 이 나무 껍질 가지고 장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무당, 그 다음에 기생, 갓바치라고 해서 동물 가죽으로 신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정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아니 이게 왜 천한 것이지? 아니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천민이 될 수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이거 사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일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은 왜 그러냐? 그 당시 사회가 바로 죄로 망가진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다. 여러분, 어떤 직업이 그의 신분과 계급이 되는 것은 그건 망가진 사회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범죄도 아닌데 잘못된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이 그의 삶을 무가치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심지어 천민이란 말을 붙이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 조선 말기 우리나라는 이게 아주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사회는 그야말로 죄로 망가진 사회였다라는 말입니다. 자,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은요, 바로 그렇게 죄로 망가진 사회 가운데 가장 낮은 하층 계급, 천민 중에서도 천민인 백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경제적으로 힘들다 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죠. 사회적으로 경멸당하고 무시당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삶이라는 뜻입니다. 그 삶이 아주 고통스러운 삶이다. 자, 그런데 이게 정말 끔찍한 것은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태어나 보니까 백정이에요.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거부할 수 없이 그냥 주어져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고통스러운 굴레를 뒤벗고 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그냥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힘들고 무서운 거죠.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뭐냐? 그건 바로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사실. 예, 자기가 백종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백종으로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처럼 자기 자식도 또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이것. 이것은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고통 중에 가장 무서운 고통입니다. 인간이 정말 겪을 수 있는 아픔 중에 가장 큰 아픔 아니겠어요? 내 자식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천형도 이런 천형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자, 그런데 이런 삶의 굴레를 뒤집어쓰고 힘들게 비참하게 살아가는 이 사람에게 어느 날 역병이 덮쳤습니다. 거기다가 역병까지 덮쳤어요. 장질부사, 장티푸스죠. 이거는 그 당시에 이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죠. 그래서 보통 전염병을 염병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염병은 곧 장질부사를 말할 만큼 그렇게 무서운 질병이에요. 자, 그런데 이 병에 걸린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몸이 아프기 때문에 아픈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힘든 것만도 아니에요. 진짜 힘든 게 뭐냐? 예, 이 병에 걸리는 순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병이 옮을까봐 사람들이 뭐 외면하기 시작하고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가 염병이라는 말, 이게 지금 비속어잖아요. 그것처럼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든가. 그러니까 이 백정인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거기다가 장티푸스까지 걸린 것은요, 그의 인생이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까지 갔다 그런 뜻입니다. 예, 다른 말로 하면 이 박성춘이라는 그 사람은 그때 그 인생이 그 땅 가운데서 그 세상 가운데 당할 수 있는 가장 심한 죄의 고통 가운데 빠져 있었다 그런 이야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인은 누가 죄인인가라는 거예요. 죄인은 누가 죄인인가. 우리는 보통 죄인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를 지은 자가 죄인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그런 이야기죠.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아니 영적인 진리로 보면, 아니 그게 아닙니다. 죄인은 죄를 지은 자가 죄인이 아니라 죄로 고통받는 자가 죄인입니다. 예, 죄인은 죄를 지은 자만이 죄인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이 바로 죄인이에요. 자기가 뭘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태어나 보니 살다 보니 그 상황에 그렇게 처하면서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그게 죄인인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바로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거예요. 왜? 예, 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우리가요.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하겠지만, 예, 이런 이야기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그의 삶의 가장 무서운 순간

분명히 사망이라는 사실. 이게 인생의 모든 이야기예요. 태어나는 순간 예, 끝없는 사망의 우욕과 협박과 그 두려움 가운데 처하다가 결국은 뭐예요? 그 한계 속에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죠. 뭐 정도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죄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박성춘 그 사람은 그야말로 죄인이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죄인이었습니다. 그 세상, 그 사회의 신분이라는 악한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었고 가난과 질병이라고 하는 그 죄에 정말 끔찍하게 고통당하고 있었기에 그리고 사람들의 멸시와 박대와 외면이라는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고 영적인 저주 가운데 연병이라고 하는 영적인 저주 가운데 빠져서 고통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정말 안타까운 죄인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1894년 그 시간에 그의 실존이었어요. 예, 그 시간에 그가 바로 그렇게 가장 심각한 죄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간이 그렇게 죄 가운데 빠져있는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의 그 시간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굉장한 반전이 일어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 시간이었다. 이게 기가 막힌 이야기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역사가 그 시간에 일어났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은 박성춘 이 사람이 그렇게 그 장질부사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그 박성춘의 아들이 있는데 자녀가 여러 명인데 그중에 제일 큰 아들입니다. 봉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때 그 나이가 한 10살 정도 됐을 때 9살, 10살 이 봉출이 자기 아버지가 대책 없이 홀로 죽어가고 있는 그 움막 같은 집으로 두 명의 서양인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면 그 전에 박성춘이 자신의 그 저주 같은 삶을 자식한테는 물려주고 싶지 않아서 뭐 그렇다고 대단하게 무슨 행동을 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그때 조선에 들어온 예수교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그 아들 봉출이를 보낸 거예요. 예. 그 당시 그 한국 양반 사회는요 굉장히 배타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교 선교사가 세운 학교에 갔다간 잘못하면 서양 귀신 들리지 몰라 뭐 이래가면서 배척하고 안 보냈어요. 하지만 이 박성춘은 뭐 어차피 뭐 지킬 것도 없고 더 잃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자기 아들이 가서 그냥 까막눈이라도 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세운 곤당골 예수교 학당에 보낸 거예요. 그 당시 학당들이 다 그랬습니다. 정말 갈 데 없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우리 그 사회의 기득권자들은 배척하고 있었으니까. 자, 그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세운 곤당골 예수교 학당에 보냈는데 거기를 다니면서 봉추리가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죽어가고 있으니까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아니 도와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뭐 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당에 무어 선교사한테 가서 매달린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사실은 뭐 그렇게 하면서도 기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장질부사에 걸리지 않았어도 사람들이 오기를 꺼려하는 집이 백정집 아닙니까? 더구나 연병까지 걸려있으니까 누가 거기로 오겠습니까? 그 서양 사람들이 예, 뭐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기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높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런 자기 집에 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너무 다급하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가서 매달린 것인데 그때 그 봉추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서양인들은 그냥 서양인이 아니었다는 사실, 선교사였다는 사실.
이걸 몰랐던 거죠.

그냥 서양인이 아니고 선교사였다. 그래서 놀랍게도 이 무어 선교사가 봉출의 부탁을 받고 이제 그 집에 가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한 명 더 데리고 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재중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로 생긴 병원이죠. 그렇죠? 그 재중원 의사였던 올리버 에이비슨 선교사라는 분과 함께 그 집에 오는데 이게 또 엄청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 재중원은요 왕실에서 세운 병원이에요. 그래서 그 올리버 에이비슨 선교사는요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들어가서 왕의 건강을 살피는 왕의 시의였어요. 그런 사람이 백정의 집에, 그것도 뭐 연병에 걸려있는 백정의 집에 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예, 이 차원이 달라도 장애가 얼마나 많습니까? 왕의 주치인 사람이 그 사회 가장 바닥인 백정의, 그것도 전염병 걸린 그 백정의 집에 찾아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온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뭐예요? 그냥 서양인이 아니고 선교사였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 여러분, 선교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서 국가를, 지리를 뛰어넘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 당시 에이비슨 선교사가 전염병에 걸린 조선 사람들을 치유하고 구해준 것에 대해서 기독신부에서 몇십 년 뒤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 선교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이니 첫째로 그들에게 이 사랑이 있기에 자기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이곳까지 왔으며 만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일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는 일을 위해 생명까지 바칠 각오가 돼 있다. 이를 본 신도들도 선교사들을 찾아 병실에서 환자를 간호하겠다고 자원했고 많은 조선인이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기독신부 1932년 5월 4일 에이비슨 박사 소전이라는 시리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섭리 가운데 박성춘 그 사람을 예정하셨고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당신의 마음을 품은 선교사를 통해서 그의 가장 고통스러운 죄의 자리까지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 경험한 이 이야기는요 바로 복음의 역사 그 자체였다 하는 것이죠. 복음을 한마디로 설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박성춘이라는 죄인을 사랑하사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가슴에 품은 당신의 선교사를 보내셔서 그 복음으로 멸망의 자리, 멸망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를 건지셔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 이 박성춘을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단지 그냥 의사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찾아왔기 때문에 그날 박성춘이라는 사람은요 그 장티푸스 질병에서 고침받고 건강을 회복한 것만이 아니라 예, 그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날 그는 병고침을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거예요. 예, 저는 생각합니다. 그날 가장 박성춘의 가슴을 뛰게 한 것은 병이 나았다는 사실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이겠죠. 하나님 나 같은 걸 기억하셨다는 사실이었겠죠. 나를 사랑해서 이렇게 먼 곳에서 이렇게 당신의 사랑을 보내셨다는 그 사실이었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그렇게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어떤 기록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그의 가슴에 있던 채워지지 않던 구멍이

비로소 채워지고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살았거든요. 허전하고 허탈하고. 그런데 그 채워지지 않던 구멍이 비로소 채워지고 그렇게 비참했던 자신이, 예, 진짜 무가치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그 인생이 변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런 권당꼴

그리고 정말 신실하게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뭐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여러분 죄가 또 이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누가 어느 부흥사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부흥하면 부흥해하면 마귀도 부흥해한다고 뭐 가만두겠습니까? 아, 이 그렇게 은혜 받고 사랑 받고 감격해 가지고 그 이 뭐 선교사님이 개척한 그 곤당골 교회에 나갔잖아요. 나가서 막 은혜 받으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소개했어요. 내가 사실은 백정입니다. 그랬더니 거기 먼저 와 있던 양반들 출신들이 갑자기 경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게 죄예요. 아니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또다시 죄가 발동돼가지고 백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함께 예배드릴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 있는 건 가장 차가운 눈초리로 가장 경멸하는 표정으로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밀릴 사람이 아니죠. 왜? 박성춘이 받은 그 은혜는요, 그런 상처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 너무 자기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격하니까 눈치를 주든 말든 원래 은혜 받은 눈치가 없어야 합니다. 그냥 열심히 믿는 거예요. 막 그리고 계속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이 양반 출신의 사람들이 어느 날 지들이 나가겠다고 떠났어요. 우리 백종하고 우리는 같이 못해. 그러면 우리가 떠나지.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짝을 줘가지고 교회를 갈랐어요. 나가서 따로 차렸어요. 그런 게 사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박성춘의 그 마음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열심히 하면서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냐. 이제 마음 놓고 자기 백종 친구들을 다 전도한 거예요. 그래서 곤당골 교회가 백종 교회가 됐어요. 막 부흥하기 시작하고 그 뜨거우니까 막 반면에 그 나갔던 그 교회는 양반 교회는 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신보가 못 됐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빌빌빌 하다가 나중에 그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게 두 교회가 다시 합쳤어요. 그 합쳐진 교회가 한국 교회의 유명한 승동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합쳐진 교회에서 몇 년 뒤에 1911년이죠. 장로를 세우게 됐는데 처음으로. 그 첫 번째 장로가 누가 됐느냐? 누가 됐겠어요? 제가 왜 물어보겠어요? 그렇죠? 예, 박성춘 그 백정이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3년 뒤에 또 장로를 더 세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재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왕손이에요. 왕손. 이씨잖아요. 왕손이에요. 왕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또 장로가 됐어요. 그리고 같이 함께 교회를 섬기는데 기가 막히게 섬겨요. 여러분 한국교회는 그랬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에서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신분과 어떤 상황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섬긴 사람 박성춘입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취미생활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린다는 거 이거 그냥 우리가 무슨 뭐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활동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거 아니었으면 박성춘의 그 삶에 건질 게 어디 있어요? 그 삶에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매주 예배 드린다는 것, 교회를 섬긴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요, 그 삶이 정말 어떤 불 가운데 타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것을 채워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바로 그것을 박성춘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1898년 그가 예수님 영접하고 난 한 4년쯤 뒤죠. 그때 독립협회가 주관한 관민공동회라는 게 있어요. 막 나라가 그때 이 갑오개혁 이후에 막 바뀔 때니까 그래서 독립협회가 그 당시 있던 여러 가지 그 신분 철폐 이런 것 때문에 그 관민공동회를 시작했는데 그 관민공동회에 나가서 개막연설을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박성춘이었어요. 그가 그 시작할 때 했던 개막연설 나는 대한의 가장 천한 사람이고 무지몰각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한 나라를 이루고 임금님을 섬기면서 같이 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꿈꾼다라고 할 때 이게 사람들이 가슴을 치기 시작합니다. 예,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선포하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은 한마디 없어도 예, 그 속에 가득이 담긴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선포하던 신앙 고백. 그 같이 그 인생의 아름다운 같이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신 그 가치를 선포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신분 차별을 철폐하는 효시였다라고. 그게 네, 백정이었는데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산 거예요. 결국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건 영향력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게 무시당하던 인생인데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 그뿐이에요. 그의 아들 봉출. 여러분 아마 생각에 왜 애 이름을 봉출이라고 지었을까? 아마 옛날이지만. 근데 봉출도 사실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봉주리예요. 그걸 한자로 쓰려고 그렇게 했겠죠. 왜냐하면요, 원래 백정은 이름이 없어요. 성도 없습니다. 박성춘이라는 것도 그가 나중에 세례받고 나서 지은 이름이에요. 원래 박씨인지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아주 그 아들 봉출, 아버지와 똑같이 그렇게 살아야 될 어떤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그 이후 재중원, 나중에 세브란스가 됐죠. 그 재중원에 가서 에이비슨 선교사 밑에서 의학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1908년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가 되었다. 여러분 지금 의사들 굉장히 훌륭한 직업으로 사람들 존경받는데 그 모든 의사의 1호가 누구냐? 봉출이에요. 네, 이름 물론 바꿨죠. 박서양으로. 네, 서양이라는 건 서양이 아니라 상서로운 태양이라는 뜻으로 박서양 바꿨는데 아마 서양이겠죠. 예, 이분이 바로 우리나라 의사면허 1호입니다. 의사가 됐을 뿐만 아니라 정말 훌륭하게 살았어요. 많은 사람 고쳐주고 나중에 만주까지 가서 독립운동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이게 복음이 한 인생 가운데 들어갈 때 일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라고요. 특별한 이야기 아니고요. 모두에게 다 동일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그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공통적 숙명이고 벗어날 수 없는 저주였습니다. 예, 못 벗어나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지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 우리 죄값을 갚으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그는 사망에 매인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나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심플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지금부터 132년 전에 박성춘이라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있었던 이야기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이야기다. 그래서 이 시간 오늘 처음 오신 VIP 분들뿐 아니라 이미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께도 다시 한번 제가 묻기 원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시겠습니까? 여기 대답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 기도하면서 영접하시고 이미 영접한 분들은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 신앙을 새롭게 부여잡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강서구 명지동에 위치한 호산나교회 유진소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209-0191번 호산나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입니다.
1: 오늘도 아침이 왔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시진 않으셨나요? 벌써부터 어깨가 무거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도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그가 내 앞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시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몇 달째 직장 문제로 불안한 마음을 안고 매일 출근하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문을 나서며 짧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제가 가는 그곳에 먼저 가 주세요. 그날 오랫동안 막혔던 일이 뜻밖의 방식으로 풀렸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을 믿었더니 걸음이 달라진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0: 전도 활성화 프로젝트로 전국 370개 교회와 매일 전도하는 교회, 부곡 순복음교회 이지훈 목사님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이 필요하신 분, 이번 주일엔 부곡 순복음교회로 가보실래요?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